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2: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아이고, 뭔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오,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이 보라색 줄무늬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4: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2: 이게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4: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2: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4: No good change?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2: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4: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2: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이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4: Come.
2: Today, 배워볼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0: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0: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7: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re is a festival where movies and food meet to present a special experience, the Busan Food Film Festa, Busan's representative food film festival, which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joining us today is Ms. Park Ji-yeon here in the studio,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This year, under the theme, Unfamiliar Yet Familiar, the festival is set to deliver new senses and memories through movies and food.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major programs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the meaning behind its 10th anniversary, and the special stories that movies and food bring to our liv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박지연 2026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부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올해는 낯설지만 익숙한이란 주제로 영화와 음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6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의 프로그램과 10주년을 맞은 의미 그리고 영화와 음악이 우리 삶의 전환의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 대해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부위원장 박지연입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는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인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매번 영화 상영하기 전에 관객에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쿡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저희의 자랑스러운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푸드 테라스에서는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음식을 테라스로 옮겨서 같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을 준비해서 셰프와 함께하는 시네토크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푸드 살롱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풍부한 미식 문화가 자랑거리인 도시잖아요. 그리고 네. 또 영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체성을 결합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직접 맛보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음식과 영화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So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she explains t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is an event where audiences can enjoy both food and film together. The festival screens food-related mov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offers diverse experiential programs, including Cook a Talk, where programmers interact with the audience before screenings, and their signature program, Food Terrace, a cinema talk session where attendees watch a film and then head out to the terrace to enjoy the feature food alongside a chef. Also, the festival hosts expert-led food salons. She emphasizes that by combining food's rich gourmet culture with its identity as a city of film, the festival allows audiences to watch movies, contemplate food, and taste it directly to create an entirely new experience. Well,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already reached its 10th anniversary, and this year's slogan, as we mentioned, is Unfamiliar Yet Familiar. So I'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meaning this carries and how it connects with your 10th anniversary milestone.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말씀하셨다시피 어느덧 10주년에 맞았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낯설지만 익숙한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10주년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의 슬로건은 낯설지만 익숙한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음식과 문화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 익숙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금방 알게 되는데요.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 노동, 사랑, 공동체 같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낯설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삶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1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산 푸드필름페스타가 관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해왔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0: 네.
1: 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왔고 관객들은 그 낯선 이야기 속에서 익숙한 자신의 추억과 일상, 뭐 삶의 의미를 좀 발견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낯설지만 익숙한 지난 10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0: 방향을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영화와 음식으로 연결하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축제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듣고 보니 참 따뜻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shared and explained that this year's slogan, Unfamiliar Yet Familiar, signifies that while the new food, cultures, and stories of people we encounter in life may feel unfamiliar at first, looking just a little closer reveals that they are ultimately connected to our own familiar lives. She notes that movies are exactly the same. Though they feature people living in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they carry universal values like family, labor, love, and community, allowing an unfamiliar story to suddenly feel like our very own. And as they marked the 10th anniversary this year, she shares that the team looked back at the past decade to reflect on the experiences the festival has gifted to its audience. And over the last 10 years, the festival has introduced diverse foods and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ithin those unfamiliar stories, audiences have consistently discovered their own familiar memories, daily routines, and meaning of life. Therefore, Unfamiliar Yet Familiar simultaneously wraps up their 10-year journey and embodying their core mission to remain a festival that connects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through film and food to help everyone understand a wider world. Well, a total of 17 food-related films are being screened this year. So could you introduce a few pieces that we should definitely keep an eye on or that maybe the audience can highly anticipate?
2: 네, 올해는 모두 17편의 음식 문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주목해 볼 만한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먼저 개막작을 소개시켜드려야겠죠?
2: 네, 그럼요.
0: 네, 마지막 카놀리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 카놀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던 노부부가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음식이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달콤한 디저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기억 또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10주년을 회고하는 작품에서는 트라나논 감독의 줄리엣 비노시 주연의 프렌치 수프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가장 아름다운 음식 영화 중에 한 편인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 미식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향기와 따뜻한 온도가 느껴질 영화이고요. 네. 짐 자무시 감독의 Father, Mother, Brother, Sister도 네. 주목할 만한 영화인데 네. 이게 음식 영화인가? 라고 조금 의문을 네. 가지실만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를 배경으로 이게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세 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는데 그 각각에 등장하는 차, 물을 통해서 음식의 영화의 중심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로 풀어내는 물, 마시는 차를 통해서 이 관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2: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당장 다 보고 싶어지는데 카놀리 그리고 프렌치 수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빨리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So she introduces the opening film, The Last Cannoli. She uses it, and they use it actually cannoli, the signature dessert of Italy, as its medium, and it tells the story of people trying to protect a disappearing traditional taste, showing how food hold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a region. Also, she notes that while it is a sweet dessert story, it impressively captures intergenerational memories and affection for cultural heritage. And for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she confidently recommends The Taste of Things, directed by Chon An-hong, and i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food films of the year, she mentioned. It captures the essence of French gourmet culture, making viewers feel the aroma and temperature, and talking about French soup as well. She highlights the director, Jim Jarmusch, the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movie, and set across the United States, Ireland, and France, and it unpack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through three episodes. She explains that while food is not the center, the central focus of the narrative, the water and tea, the character drink whenever they meet effectively reflect the shifting dynamics of their relationship. So definitely interesting ones and pieces that you should check out. And listening to the works you've just mentioned, it really highlights how food goes beyond being a simple meal to embody a region's history, culture, and people's lives. And among this year's screenings,

0: Is there a particular piece that Busan citizens might find maybe deeply relatable? 지금 소개해 주신 작품들을 듣다 보니까 음식이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이 상역작 가운데 이 부산 시민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작품도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0: 네,
1: 네 멘탈 삐리리는 일본 후쿠오카 명물인 명란젓. 멘타이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보여주지만 결국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기억과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점에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취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So she introduces Mentai Piriri, a film centered around Mentaiko, the seasoned pollock roe that has become a famous local specialty of Fukuoka, Japan. She reflects that while these films showcase completely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they beautifully capture the core purpose of the festa, and by demonstrating how food ultimately serves as a powerful medium that connects person to person while bridging the memories and emotions together as well. And I would love to hear the reason why this specific piece was introduced in your 10th anniversary special section and what kind of meaning it carries. 특히 멘타이 비리리는 이 10주년 특별 섹션에 포함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영화가 일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산과 공유하는 음식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멘타이 삐리리는 일본 후쿠오카 명물인 명란젓을 통해서 음식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0: 네.
1: 일제시대에 부산 초량에 살다가 해방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 남자가 한국에서 먹었던 명란젓을 잊지 못하고 그 일본 명란의 매운맛 삐리리를 추가하면서 지금의 후쿠오카 명물이 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10주년을 맞은 우리는 음식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멘타이 삐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배가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리셨을까요?
2: Well, she explains that this film, which will be introduced during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looks like a Japanese story on the surface, but deeply embodies a shared food culture, history, and human emotion that connects directly with Busan. So, Mentai Piriri uses mentaiko, the seasoned pollock roe specialty of Fukuoka, to warmly and cheerfully depict the history and people's lives contained within food. She said the movie is actually based on a true story about a man who used to live in Choryang, Busan and moved to Japan. Unable to forget the taste of pollock roe he ate back in Korea, he added a spicy kick, biriri, which ultimately created the famous Fukuoka specialty known today. In marking their 10th anniversary, the festival team wanted to show that food possesses a powerful ability to transcend borders and connect person to person and city to cit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Park Ji-yeon here in the studio,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Now, the Busan Food Film Festa features a wide variety of programs, so we do want to hear about it. Could you share about these programs, like Food Terrace, you mentioned, the Story of Noodles, the Food Salon, and Cook Talk as well, and how they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a typical guest visit GV?
0: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푸드 테라스와 푸드 살롱 그리고 쿡톡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극장 안에서 진행되는 뭐 GV는 감독과 관객이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언어적인 체험이라면 푸드 테라스는 행위 체험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음식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0: 네.
1: 말 그대로 장소도 영화의 전당 테라스를 옮겨서 정말 초여름의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는 사랑 우유 그리고 치즈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테라스에서 꽁떼 치즈 8개월 16개월 24개월 숙성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다른지 함께 시식도 해보고요. 또 이 치즈에 어울리는 와인을 또 찾아가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1: 푸드살롱은 좀 더 전문가의 깊은 속내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부산의 미슐랭 스타 셰프님이죠. 렌즈의 이규진 셰프 르도의 김창욱 셰프님을 모시고 음식 얘기가 아니라 셰프가 사랑한 영화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영화를 보고 실제 음식을 맛보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다른 영화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So she explains that while a traditional indoor theater GV is a talk-centered audience experience where directors and viewers exchange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film, food

0: allowing certain participants to enjoy the open breeze as well. And as for the food salon, she describes it as a time to listen to much deeper insights from programs. This year, they invited Busan Michelin-starred chefs, Chef Lee Kyu-jin and also Chef Kim Chang-wook, and to sit down and share profound stories under the topic of the chef's movie. Well, the outdoor plaza,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in the background as well here in the studio. A diverse lineup of programs will be up and running, including food trucks, flea market, live performances, and pizza making experience as well.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se events that families and local citizens can look forward to enjoying? 야외 광장에선 푸드트럭, 공연, 피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행사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푸드 테라스나 푸드 살롱은 이미 매진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영화 좌석도 남아 있고요. 또 야외 광장에선 시간대별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또 대표하는 푸드 트럭, 커피 존,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치얼스 가든이라고 주류와 음료를 파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사서 가족들이 포트럭 존이 있거든요. 네.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서 편안하게 도시 피크닉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리마켓은 또 저희 영화제와 연계된 아주 중요하고도 신나는 행사입니다.
0: 네, 푸드 테라스나 푸드 살롱을 놓쳤더라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군요. So she points out that food terrace and food salon sessions are already completely sold out, but there is absolutely no need for visitors to turn back. So throughout the day, the outdoor plaza will feature scheduled live performances for families to enjoy together. They have representative food trucks, dedicated coffee zone, and newly prepared Cheers Garden Space, selling alcoholic beverages and refreshments. She notes that families can purchase food and head over to Potluck Zone to comfortably enjoy a relaxing urban picnic, and highlights that the flea market stands as an incredibly important event that ties directly into the essence of the festiv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ark Ji-yeon here in the studio,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Well, for 10 years now, you have been introducing diverse countries and cultures through food films. Where do you believe the power of food to connect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ultimately comes from? 10년 동안 음식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소개해 오셨는데요. 음식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나요?
1: 네, 저는 음식이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언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드는 매우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접할 때 단순히 새로운 맛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만들어진 자연환경, 역사, 가족 문화, 노동의 가치까지 함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한 접시에는 그 사회가 살아온 시간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영화 역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또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과 영화가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꾸준히 추구해온 것도 이런 연결의 경험이었고요. 또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음식에 가진 힘이자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음식과 영화가 만나면 공감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So she believes that food is the most everyday universal language because everyone must eat to survive regardless of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Food serves as an incredibly powerful medium that creates a shared bond between people. And she notes that when we encounter food from another country, we're not just experiencing a new flavor. We're encountering the natural environment, history, family culture, and valuable labor behind that dish. Since movies are also an art form that tells the stories of people's lives, she explains that when food and film meet, we naturally come to understand the lives and emotions of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spheres. And it may start as an unfamiliar story about food, but ultimately leads to an empathetic connection over universal values such as love for family,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the joy of life. And she emphasizes that this very experience of connection is w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consistently pursued for the past 10 years. Well, Busan is

0: a city of film and city of food, right? So what do you think is the significance of Busan Food Film Festa as a cultural content unique to Busan? 부산은 영화의 도시이자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부산만의 문화 콘텐츠로 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 도시이고요. 또 바다와 항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식문화를 발전시켜온 미식의 도시입니다. 네.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부산의 강점을 결합한 축제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방식은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부산만이 가진 식재료 또 지역 생산자와 셰프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도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는 영화와 음식을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연결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0: 네, 정말 부산이기에 가능한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describes Busan as a UNESCO City of Film and a gourmet city that has developed a unique culinary culture centered around its sea and ports. And she believes t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is a festival that beautifully combines these two core strengths of Busan. And also, she notes that by introducing Busan's ingredients, culinary culture, local producers, and chefs all together, the festival creates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true value of the local region. And over the past 10 years,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connected citizens and tourists in diverse cultures through the everyday languages of film and food. And she looks forward to its continued growth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brand of Busa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요. 또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를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식과 영화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문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시민은 물론 죄송합니다. 부산을 네. 찾는 국내외 관객 여러분께서도 축제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화를 보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0: 네, 정말 기대됩니다. So on a personal note, she expresses that she was absolutely delighted to appear in person on the radio program she listens to every single day. And she shares that she believes food and film are the cultural elements closest to our daily lives and extends a warm invitation to of course, to all of our citizens and our listeners today to visit the festival. She concludes by hoping that everyone will come out to the Busan Food Film Festa to enjoy a special time watching movies, sharing food, and listening closely to each other's stori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Park Ji-yeon,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지연 2026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부운영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적 with 선물.

0: with relevant laws. To report suspected food-related violations, contact the Busan Special Judicial Police Food Investigation Team. And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Myanmar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Ki-hong is joining us from Myanmar. 오늘은 미얀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청규용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All right,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President Min Aung Hlaing, who took office in April, made China the destination of his first major diplomatic visit in June, following an early trip to India in May. And what was behind this visit and what was its main purpose? 네, 지난 4월 취임한 Min Aung Hlaing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큰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2: 네, 미얀마 비상 사태 이후 민 아웅 플라잉 장군이 군복을 벗고 올해 4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6월 공식 외교 행보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군부 정권의 가장 취약점인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북부 국경 지역의 내전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한 카드를 쥔 상태에서 성사되었는데요. 군부는 친중국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무역로를 상실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지도부를 직접 만나 국경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고 악화된 미얀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following Myanmar's state of emergency, Min Aung Hlaing transitioned from military commander to president in April and made China his first major diplomatic destination in June. The visit came at a critical moment for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is facing two pressing challenges, securing greater international legitimacy and containing ongoing conflict along Myanmar's northern border. Prolonged clashes with pro-China ethnic armed groups have disrupted key trade routes, dealing a significant blow to an economy already under strain. And the core objective of the visit was to meet directly with Chinese leadership to seek support in stabilizing border security and obtaining aid to help revive Myanmar's struggling economy. While China regards Myanmar as a critical gateway to the Indian Ocean under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Beijing's perspective, this visit appears to have been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position. So what actually came out of the talk?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게 미얀마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이자 인도양 진출의 이 전략적 통로인데요. 그런 만큼 중국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2: 네, 6월 16일 민 아웅 헐라잉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정체되었던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과 일대일로 핵심 사업의 안전한 재개와 미얀마 내 중국 자산과 교민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얀마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대대적인 환대를 통해 군부 정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18개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0: I see. So on June 16th, President Min Aung Hlaing held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hina used the occasion to push for its safe resumption of key Belt and Road projects, including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to demand stronger protection for Chinese assets and nationals inside Myanmar. Commitments the Myanmar government reportedly gave. And on its side, Myanmar is presenting the visit as a diplomatic success, pointing to China's visible support and the signing of 18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Well, China appears to have positioned itself as a key backer of Myanmar's military-led government. So what is the reaction inside Myanmar and what concerns are being raised? 다만 중국과의 밀착에 곧바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미얀마 내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2: 네, 현지 SNS와 영문 소식지 등을 살펴보면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의 경제적 실리주의에 종속되는 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부 지역 내전 조율을 대가로 미얀마 서부 항만이나 천연가스관 등 기관시설에 대한 권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So reactions on social media and local English language outlets have been predominantly critical. Many citizens are concerned that Myanmar risks becoming economically subordinate to Chinese interests, and there are also growing fears that Beijing may use its role as a mediator in the northern conflicts as a leverage to demand greater control over strategic infrastructure, including Western ports and natural gas pipeline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With that, let's jump into the next topic. While Myanmar's diplomatic ties with China are drawing attention, many citizens are dealing with a very different kind of pressure in their daily lives. Authorities have introduced an odd even license plate restriction system in response to fuel shortages linked to the conflict involving Iran. So what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이번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 수급이 비상에 걸리면서 미얀마 당국이 차량 번호판 2부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전해주시죠.
2: 네, 당장 아침마다 출근길이 막막해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외환 보유국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가 유류 파동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례 없는 기름 부족 사태로 주유소마다 수킬로미터씩 줄을 서는 마비 상태가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유류 소비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한 동여 지책으로 차량 번호 2부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기름 주유까지 2부제를 시행하는데 기름도 한 대당 일주일에 35리터만 공급하고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0: 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서 일상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So the fuel shortage has brought daily life to a near standstill for many people. Myanmar was already grappling with a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the knock-on effects of the Iran conflict have delivered an additional blow, leading to severe fuel shortages, with lines stretching for miles at gas stations becoming a regular sight. As an emergency measure to control fuel consumption, authorities introduced an odd-even vehicle restriction system. The restrictions apply not only to driving but also to fuel purchases, with each vehicle now limited to just 35 liters per week, creating serious hardship for households across the country. Well, the ripple effects of the Iran conflicts have effectively reached the streets of Myanmar. So what are citizens experiencing and how is the public reacting? 결국 이 중동발 이 유류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실제 현장에선 어떤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2: 네, 직장인 출근과 아이들 등 하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부제 시행 이후 주요 도로마다 군경이 배치되어 단속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폭발 직전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 인프라도 워낙 낙후된 상황에서 차량 운행을 반으로 줄이면서 택시비도 올라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버스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유류난의 고통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o the restrictions are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commute and for families to get children to and from school. And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military and police have been deployed on major roads to enforce compliance, which has only deepened public frustration.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major cities was already severely limited, and with fewer private vehicles on the road, taxi fares have risen sharply, leaving many commuters with no option but overcrowded buses during rush hour. The prevailing sentiment is one of anger, with many people arguing that ordinary citizens are being made to bear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s mismanagement of the economy and the fuel supply. Well, I do hope that changes very soon.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Correspondent Reports news updates coming from Myanmar. 미얀마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Chung Ki-hung,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Myanmar.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Just one more message before we wrap up. Messaging about today's text topic question. What's a food you desperately wanted to try after seeing it in a movie or drama? Sarang Deo-nim saying, for me, while watching K-drama or movie, it's always ramyun. Yes, ramyun looks so good on screen. And definitely, maybe I'll have ramen for lunch. Maybe you'll have it too.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to wrap up for today. Final song is by Jackson 5 with I'll Be There.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Bye-bye.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zai.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2: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0: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어,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어, 어, 이 보라색 줄무늬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1: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0: 아, 그게 이게 어,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1: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0: 아, 어,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그 어,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1: No good change? Ah,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0: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1: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0: 아니,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이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1: Come, come, come.
2: 오늘 배워볼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3: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1: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되는데 그럴 때 주는 자유가 엄청 커요. 혼자 방에서 콘서트를 시작하는
1: 그쵸.
0: 거죠.
1: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원래 처음에는 제가 워홀을 좀 많이 가고 싶었어요.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으니까. 근데 워홀을 원래 호주로 가려고 했는데 호주에서 카페에서 일한다거나 파스타임으로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나를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튜터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영어를 못했어요. 하나도. 가르칠 정도가 전혀 안 됐던 그거를 사이드 잡으로 이제 구해서 나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한테다가 돈 받고 그 나라 사람들 문화도 와 배우고 그 내가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본업으로 한번 삼아보자. 시작을 처음 하게 된 거죠.
1: 그래서 언제 뿌듯하시고 좀 행복하세요?
0: SNS도 하지만 이제 1대1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1대1 수업이 제가 직관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해야 됐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로만 수업을 해도 전혀 이제 힘든 게 없는 그럴 때 너무 뿌듯하죠. 학생이 일하다가 한국인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했는데 너 한국 정말 이렇게 잘해? 누구한테 배웠어? 그럴 때 너무 뿌듯하죠. 신나서 얘기할 때요.
1: 제가 가르쳤습니다.
0: 그때 꼭 제 이름을 얘기해라고.
1: 이렇게 한국어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가 항상 말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영어를 공부했을 때 혼잣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면 기억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관심사 아니면 직장 그리고 너가 자주 쓰는 단어부터 아마 한국어로 공부해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뭐 그 단어를 배우더라도 쓸 일이 더 많고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되니까
1: 언어의 효능감?
0: 좋습니다. 스몰 토킹부터 한국인들이랑 해야 될 단계인데 뭐 날씨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더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내가 진짜 당장 쓸 수 있는 말을 한국어로 써봐라. 이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자신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거죠. 되게 겸손하려고 하고 어떤 좋은 자신감 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도 삶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어요?
0: The thing we fear most is usually the very thing we need to do.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되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새로운 거라든지 두렵고 확실하잖아요. 그냥 해보지 뭐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명언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선택을 하는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근데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나올 수 있는 용기나 자유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가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두렵지만은 너가 하고 싶은 거나 너가 선택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꼭 해라. 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여행을 갔다 온 후로 정말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일도 열심히 해서 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1: 지금 행복해야 돼요.
0: 지금 제일 젊잖아요. 그렇죠?
1: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면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공기, 향기,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순간에 집중하고
0: 맞아요.
1: 여러분
0: 지금 행복하세요.
2: 지금 행복하세요. Be happy now. Absolutely. Thank you very much, Olivia, our reporter, and to our interviewee, Taeyeon님. Taeyeon i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creator. He's an online Korean instructor and a Korean content creator as well. He's traveled abroad frequently since he was young and was exposed to diverse ways of life, which led him to value the idea of freedom. Right, so he was choosing the life that he really wants rather than being confined by a company or a fixed path. So while he was preparing for a working holiday, he began online Korean tutoring as a way to work remotely. And as he enjoyed communicat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about different cultures, teaching Korean, it gradually became his main career. He says he feels the greatest sense of fulfillment when his students become able to communicate naturally in Korean, or well, when they tell him that the Koreans have recognized their Korean skills. 와, 한국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ike that. So for Korean learners,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peaking as much as possible, especially by starting with lots of words and expressions related to their interests and daily lives. His favorite English quote is, "The thing we fear doing most is usually the thing we most need to do," which means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th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5 o'clock.
9: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0: 부산이 좋아요.
11: 부산이 좋아요.
10: 포 마이 부산.
11: 포 마이 부산.
12: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13: 부산? For my Busan.
14: 부산 하면 For my Busan.
13: 하나, 둘, 셋.
15: 부산 is good! For my Busan!
16: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7: 웰컴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You are tuned in on 90.5 and 103.3 FM. Welcome to BE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I'm Laura McClucky. I'm your host and will be with you all the way until 6 p.m. this evening. With lots coming up, let's get right into it. Today's text topic is, well, it's not really a text topic. We're asking for you to send the love because today, Korea were defeated in their World Cup match. Scotland...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t's the final segment of today. It's our Busan playlist where you send me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We gather them all together, read the messages, and play the songs. One person will be a winner. Here we go. 8074 name says, 오늘 진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Oh, yeah. 조금 더 힘내주세요. 대한민국. Yeah. 단번엔 고를 바구바구 넣어주세요. 맞아요. Today we're asking for your 응원 메시지, for your cheering messages, for your messages of encouragement to the Korean national team, also to, if you know, your team is in the World Cup, or to Scotland as well, because they lost. 고수님 says, 대표팀도 최선을 다했을 건데, 맞아요. 위로 해줍니다. 해줍시다. 맞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자, 팀 코리아. 가자, 팀 스코틀랜드도. 맞다. 맞다, 맞다. 9021님 says, Today's match still doesn't feel real. It feels like a dream. But let's keep believing and keep dreaming. It's not over until it's over. 맞습니다. A big round of applause to all the players. Thank you for giving everything you had on the field, enduring the heat and the challenges of competing far from home. We truly appreciate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맞습니다. 상윤 김님 also texting in.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Song request, It Ain't Over Till It's Over by Lenny Kravitz. Good song. 2511님, 마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야 돼요. Even after the good. 그 후에도 응원해야 되죠. 맞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어야 재밌죠. 한국 할 수 있다. 화이팅! 삽살기님,

선생님, 이 강인 당치고 엎드려 우는 영상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강인 삼행시 해봅시다. 해봅니다. 이 강인 강 강인 강인아 인 이강인 아 이 이강인 오케이 아 인 인제 울지 마. 남아공에 졌다는 게 믿어진 아 믿기잖아요. My Korean is very bad today. Why is that? Okay. Benny님, 2R 선수, you did well. 수고했어요. 착한 맛님, 한국 대표팀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했죠. So listen, let me tell you who the winner chicken dinner is. The winner of today's... Today is... The winner of today's today. 8074님!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We'll get in touch. We'll send you something delightful. Please don't miss our messages. Thank you to everybody for tuning in, for chiming in, for checking in, whether you're on air or on the old YouTube as well. It's lovely to have you. Final song today, 드레오 by 배치기. Oh, I do like 배치기. And today's show was produced by Park Bo-su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ey.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at 4:05 p.m. for Friday. Until then, don't be sad. 대한민국 화이팅 합시다.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0: BEFM, local news at 6.
8: 오늘 오전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과 충돌한 79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8명 중 6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국인 선장은 끝내 숨졌으며 인도네시아선은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 A 79-ton fishing vessel that collided with an LPG carrier off the coast of Daebyeon Port in Gijanggun County earlier today sank following the accident. Of the eight people on board, six were rescued and taken to the hospital, but the Korean captain was confirmed dead. Two Indonesian crew members remain missing. The Coast Guard is conducting search operations using patrol vessels and helicopters. President Lee Jae-myung has instructed authorities to mobilize all available resources and ensure maximum efforts for the rescue of lives.
8: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군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경과 보고와 무공훈장 전수,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으며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9: Busan City held a ceremony marking the 7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t 11 a.m. today in the main auditorium of City Hall. Around 700 people attended, including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military and veterans organization officials. The ceremony included a program

0: Press report on the Korean War, the presentation of military decorations and commendations for individuals of merit. The event honored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Korean War veterans.
1: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가 옛 부산 진 역사로 확정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과 해상 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202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들어서면서 동구와 북항 일대가 해양행정과 사법 기능을 갖춘 거점으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0: The temporary courthouse for the Busan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as been designated as the former Busanjin Station site.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tated that the decision was based on factors such as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parking availability, and renovation costs. The Maritime Court will specialize in cases involving ship collisions, maritime transport, and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nd is scheduled to open in March 2028.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emporary headquarters already being established in the area, the addition of the Maritime Court is drawing attention to whether the Donggu District and Northport area will grow into a major hub for both maritim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1: 부산시가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과 육성을 위한 2차 지원사업 공모를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해양 분야와 미래 기술을 결합한 신규 사업기획과제 7건을 선정해 과제별 최대 4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해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해양산업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0: Busan City will launch its second round of a public call for proposals of identify and foster leading sectors in the marine new industry running from tomorrow until July 16th. The city plans to select 7 new project planning tasks that combine marine industries with future technologies, providing up to 40 million won in research funding per project. The selected projects will be pre-planned in preparations for central government competitions with the aim of securing national projects and strengthening the local marine industry base.
1: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부산시민회관 등 부산 곳곳에서 열립니다. 1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연극축제로 전국 시도 대표 극단이 본선 경연을 펼칩니다.
0: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ill be held from July 1st to the 26th at various venues across Busan, including the Busan Cinema Center and Busan Citizens Hall. As the largest theater festival in the country, it returns to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bringing together representative theater companies from all provinces for the main competition stage. The festival is expected to showcase a wide range of performances as it unfolds across the city.
1: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피란수도 부산유산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전시는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피란수도 유산 11곳과 관련 유물을 소개하며 큐레이터 대화와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0: The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ill present a special exhibition titled Heritage of Busan as a Wartime Capital to mark Busan's hosting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The exhibition will run from today until September 27th, showcasing 11 heritage sites from Busan's period as a wartime capital along with related artifacts. In addition, curator talks and educational programs will also be offered free of charge.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0: Tomorrow morning's temperature is expected to be 20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6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2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Tiyun Kim.
1: 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어, 나 이제 나 지금 봤어요.
1: Be.
0: 이제 봤어요.
1: But the thing is, Stevie Wonder는 네. 안 보이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So 네네. you know, 약간 거기서 그냥 네. 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0: 아,
1: 있는 거지.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notice 뭐 뭐지 그 알아챈다, 알아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1: My Sherry Moore, won't you tell me? How could you adore me? Ignore.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을지 말해줄래요?
0: 네. Ignore.
1: Ignore.
0: Ignore는 그냥
1: 그렇죠.
0: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모른 척?
1: Yeah.
0: 혹시 뭐, 아, 그 말도 아, 그 말 안 될 것 같아요.
1: 네. Okay.
0: 이게 모른 척을 한국에서는 좀 다른 말로 하잖아요.
1: Uh-huh.
0: Right? 예를 들어, 어, why did you ignore me? 왜
1: That's
0: 나를
1: right.
0: 뭐 그렇게 말 안 되죠? 아, 패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일단 뒤에 PD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1: So 생 안 보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네. So ignore, so ignore는 모른 척 하는 거다
1: yeah.
0: 말입니다. 네.
1: That behind that little smile I wore,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내가 지어 보이던 작은 미소 뒤에 감추진 내 마음을 당신이 정말 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
0: 네. That behind that little smile I wore. 자, behind that smile 이 뜻이요. Smile는 이 미소잖아요.
1: 보여주는
0: 그쵸?
1: 그 미소.
0: 보여주는 그거 미소의 뒤에 있는 것.
1: 그 미소 뒤에 그 진실은 달라요.
0: 그렇죠. 그 말입니다. So behind that smile 그 미소의 진짜 의미.
1: 예를 들면 옆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네.
1: 근데 이렇게 한번 웃음을 지었는데 속으로
0: 네. Exactly.
1: 너무너무 화나 있고.
0: Right.
1: 근데 그 미소 뒤에
0: 맞습니다.
1: Behind that smile.
0: Behind that smile.
1: There's a bunch of anger. Or well, who knows, right?
0: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nce again,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당신 내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네, 이렇게 소원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죠. 스티비 원더가. 아, 그럼 형. 사실 나 이 노래 I didn't know it was like I thought it was just a love
1: 짝사랑.
0: song. 근데 짝사랑인 줄 몰랐어요.
1: That's right.
0: 진짜 이미 이렇게 사랑으로 돼 있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 부른 줄 알았는데 짝사랑이었구나. 네.
1: Yeah.
0: 왜냐면 타이틀도 My Sherry Amour 이게 프렌치긴 한데 이게 보통 아무나한테 그렇게 부를 순 없잖아요.
1: 예를 들면
0: 네.
1: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 가사를 이대로 썼어.
0: 네.
1: 근데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 이게 뭐야? 어 보지 마. 이거 내 속마음이야. 너무 보이는 거지.
0: 그쵸.
1: 누군데 이 사람? 당신.
0: 아! 좀 스무트한데.
2: 오빠.
0: 좀 스무트한데.
2: Stalker.
0: Stalker.
2: Oh god.
1: 겁이 나가지고.
0: 그쵸.
1: 어.
0: 아! Stalker 좀 느낌 나긴 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 How romantic.
1: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나 그림을 그려 길에서. 근데 어떤 뭐 사람이 있어. 그런데
0: 네.
1: 그 사람을 몰래 막 그리고 있어.
0: 네.
1: 근데 이걸 딱 그림이 그려서 그 사람을 줘. 그럼 그것도 약간 되게 잘 그리면 좋은데 반은
0: 네.
1: 날 보고 있었어 그동안.
0: 오,
1: 징그러운데.
0: For hours, right?
1: Yeah. 너무 자세히 잘 그렸어.
0: I've seen this on social media. I think you have too probably where people on the subway like
1: yeah.
0: they would sit across from the person
1: yeah.
0: and they would sketch it. 근데 그 사람은 they would bust out a small printer.
1: Yeah.
0: 프린터까지 꺼내 가지고 그 스케치를 뭐지? 그 인쇄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1: Yeah.
0: 근데 그 항상 받는 사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but behind their smile
1: you never know.
0: 이 사람 뭐야? 몇 시간 동안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1: 그렇지.
0: 네.
1: Sort of scary.
0: So Stevie Wonder, My Sherry Moore. 일단 로맨틱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좀 살짝 좀 무서움도
1: Who
0: 있습니다.
1: Who knows?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됐고
0: 네.
1: Maybe they became like a like boyfriend, girlfriend. Maybe they
0: 그쵸.
1: dated.
0: 네.
1: So maybe this is the first time I met you. 그때 처음 본 순간이 약간 이랬어.
0: 형, let me ask you this. Would you be okay with that? Let's say, you know, you... Let's say you got close to somebody,
1: mm-hmm.
0: right? And who knows, like you got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them,
1: mm-hmm.
0: right? But then they later said, oh, 한이 오빠, 사실 나 한이 오빠 스토커였어. 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How would you react?
1: 어느 정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 농담으로 I was actually a stalker.
0: 네.
1: 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0: 네.
1: 왜 스토커는 약간 무서운 게 있잖아요.
0: 어, 그쵸, 그쵸.
1: 집착 있고 네네네. It's very scary.
0: 네.
1: So 거기서 그냥 말 word play. 네. Oh, actually, I was sort of like your stalker.
0: 어.
1: 약간 오 oh, 그냥 I was sort of obsessed with you.
0: 좀 귀엽게 하긴 하는데.
1: 어, 약간 근데 그게 심하게 느껴졌을 때, 오 정말 그러네. Scary. 그러면 maybe you know, but if you really care about somebody,
0: oh, yeah.
1: everything is they have the heat check, right?
0: 네.
1: 이게 어느 정도인지 딱 보고.
0: 네.
1: Yeah. Because it's not very healthy.
0: 어, 이 단어도 좋다. 이 heat check.
1: Yeah.
0: Right. This heat check. 이게 농구에도 heat check
1: 그렇죠.
0: 있잖아요. 사람이 선수가 너무 뜨거우면 그냥 뭐를 던지면 다 들어가는
1: That's
0: 걸
1: right.
0: heat check라고 하는데, 어, 나 좀 지금 좀 느낌 좋은데.
1: Yeah.
0: 한번 들어간지 한번 볼까? That's what you call heat check.
1: And I think in life. Heat check is very important because yeah. we all have different temperatures,
0: oh, yeah.
1: right? Like some people are very intense. Like 모든 거 다 인텐스하게 하니까 relax를 못 해. It's like I called you, how come you didn't call back?
0: Yeah.
1: 왜 전화 안 받았어?
0: Oh.
1: Say, oh, 아니, it's why so you know it's too much.
0: Yeah.
1: It's like just chill, right?
0: 맞아요.
1: So everybody has some people like that.
0: Mm.
1: Some people don't like that.
0: Sure.
1: Everybody has that heat.
0: Everybody's different, right? 자, Stevie Wonder, My Sherry Amore 오늘 한이의 vibe check 일단 가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기다렸던 한이의 mini concert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 you ready?
1: Yeah.
0: Let's hear it. Let's hear it.

0: 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 하이소.
10: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8: I'm fine. And you?
10: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8: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아이고, 뭔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오,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이 보라색 주문이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10: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8: 이게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10: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8: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10: No good change?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8: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10: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8: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이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10: Come.

0: 오늘 배워볼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0: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Yeehaw! Folks, it's time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0: 올스타 극장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1: 음악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
0: 원래 언밸런스가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1: Heyon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0: Hello, everyone.
1: How are you?
0: I'm great. How are you?
1: Doing good. Doing good. Oh, 깜짝아. I wasn't expecting that, actually. But I do remember yeah. you telling listeners that you're going to switch it up every week.
0: I think so. 그래서 오늘의 또 우리가 또 태클할 작품에 뭔가 그 vibe를 좀 불러오기 위해서 I tried it. But, you know, sometimes you start... You know, 입에서 뭔가 말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갈 때가 있어요.
1: 어, 저는 all the time.
0: 그래서 마지막에 그 accent는 I didn't expect it. It just did its own thing.
1: Yeah.
0: Yeah.
1: That's how usually my 흉내, my
0: my
1: imitation, my try at like British like accent starts.
0: Yeah.
1: Oh,로 시작해가지고.
0: Star English.
1: 이렇게 됩니다.
0: 네. 네.
1: Oh, yes, yes. Can't wait to get to. I can't wait to get to today's film that you brought for our listeners. 이거는 아마 썸네일은 오늘은 나온 것 같아요.
0: Yeah, let's.
1: 맞아요.
0: Yeah, yeah, yeah.
1: 네. 그래서 well, I'm sure a lot of listeners are curious.
0: 더 좋네요, 진짜.
1: 오늘 뭘까?
0: 오, 힌트를 좀 주자면요.
1: 네.
0: 2000년대 초반에 아주 big 히트가 되었던 Korean romantic comedy.
1: 맞아요.
0: Yeah.
1: 어느 정도였냐면 2001. This was me not in my K-pop just Korean phase anymore.
0: Yeah.
1: 완전 뭐지 뭐 Britney Spears, NSYNC,
0: Ooh, yes.
1: 그때 막 DMX, right?
0: Yeah.
1: 막 Jay-Z, 막 이 시기를 넘어갔거든요.
0: Uh-huh.
1: But this was a film that even though I was completely Americanized by then, it was super big.
0: It was
1: huge.
0: Even though it was a little before the big K wave, 뭔가 한류의 어떤 이런 큰 흐름이 생기기 전이었지만,
1: 네.
0: Oh my goodness.
1: 아, 짠.
0: Wow, I am flabbergasted.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계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민수와 저의 버전의 오늘 작품 영화 포스터 왔던데요.

0: What's happening? Is this... I'm not in this, right?
1: Yeah, you're not in it.
2: 저는 여기 없죠. 아, 다행입니다.
1: 차태현 배우는 차태현 배우고요. 전지현 배우가 yes, 접니다. Yes, 그렇죠? Yes. 아니에요?
0: No.
1: 아, 한 거예요? 어, 근데... 아, 그래서 아~ 일단 여러분 이렇게 너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바로 보일 건데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네. 미비아 PD가 오늘 그 이 All-Star Theater Presents 위에 그 엽기적인 그녀 오늘 포커스 필름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포스터를 항상 우리 얼굴에 이렇게 합성하잖아요.
0: 예. Yeah.
1: 근데 나 포스터 보니까 그게 차태현인데요?
0: 그 어 근데 뭐 좀 저랑 비슷한가 봐요. 좀 잘 녹여진 것 같고
1: 네.
0: 일단 지금 왼쪽 the left side of the poster is a horror film. 지금 남양 특집 공포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 전지현 배우의 네. 캐릭터인데 이제 민수 얼굴이 합쳐지니까 I don't know. It reminds me of the Poltergeist.
1: A little bit.
0: The Exorcist.
1: Have you seen Tales from the Crypt?
0: No.
1: In America,
0: no,
1: Tales from the Crypt. It's the one when this. I can't. This I don't know if it's a like a yeah. witch or something, but it's basically a skeleton, and he pops out from a coffin. 딱
0: Listen,
1: 저런 느낌이에요.
0: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올스타 극장 캘린더 만들자.
1: 네.
0: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꼭 7월. 아주 무더운 7월이나 8월에 이렇게 넘기다가 어머나 어, what is this? 그 반응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저님께서는 민수 좀 가려주세요 하시는데
1: 아니 나도 내가 무섭다.
0: 근데 이게 좀 it's very avant-garde almost. 네.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도 나고요.
1: 네. But actually I've never seen this poster before. 아마 여러분들 엽기적인 그녀 생각하면 그 포스터를 상상할 겁니다.
0: 네.
1: 그 전지현 배우가 has 차태현 in a headlock.
0: Yes, that's right.
1: Right? 네. 이 포스터는 처음 본다.
0: 엽기적인 그녀의 아이코닉한 장면인데 여기 네. 또 이 디테일 so meticulous.
1: 네.
0: At the bottom of the poster it says 네. 신민수 박희연의 상쾌 유쾌 사랑 이야기. I love it.
1: 네. 예. 오늘 너무 일단 기대됩니다.
0: 네. 그래서 actually a few years ago they had this reopened in the theaters.
1: Yeah.
0: 네, 20주년 맞아서 다시 개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곽재용 감독의 주연은 of course actors 차태현 and 전지현. I mean, 전지현 was already a thriving star, but this really just like got her to be a top star.
1: 아, 그래요?
0: Yeah. 근데 이 그 영화의 원작이요.
1: 네.
0: 그 PC통신 시절에 올라간 그 인터넷 연재글에서 시작된 거래요.
1: Really?
0: Yeah. So these days a lot of movies or shows are based on webtoons, right? 근데 그 시절에는 그 약간 인터넷에 어떤 김호식 작가가 올린 그 연재글에서 영화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Yeah. So I mean, this was a big hit. Actually, this was a year before I went to university.
1: Uh-huh.
0: So I think a lot of guys had this fantasy of meeting a character like this.
1: Yeah.
0: 전지현 배우가 연기하는 그녀를 대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1: 맞아요. 저도 이 영화 그때 보고. I'll be honest, I didn't know who 전지현 was before then. I wasn't too into K-dramas. I don't know if she was in any before that.
0: Mm-mm.
1: But then 엽기적인 그녀 came out.
0: Yeah.
1: I was like, who is that?
0: 진짜
1: 전지현 was probably had to be, I don't know, poster girl, I guess you could say, right?
0: Yeah.
1: Poster gal of just, in you know, Korea, like media or like TV shows and movies.
0: Yeah.
1: In general.
0: And it's also for that time, 그 시절에는, it was a very new type of female character. 그죠? 제목 그대로 엽기적인 캐릭터였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그 약간 엽기적인 이 캐릭터가 그 미국 영어권에서 그 어떤 캐릭터 그 타입 중에 하나예요. Do you know the term manic pixie dream girl?
1: Manic pixie dream girl. I can envision.
0: Yeah, 그래서 약간 이 엽기적인 그녀 캐릭터처럼 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시트콤 뉴걸에서
1: 네.
0: 그 Zoe Deschanel
1: character.
0: 500일의 여름. 500 days of summer. 그런 캐릭터들을 manic pixie dream girl이라고 하는데 this character was like the epitome of that Korean manic pixie
1: 맞아요.
0: dream girl.
1: I feel like Zoe Deschanel.
0: Yeah.
1: I could handle. Okay, her quirkiness. 근데 I think the Korean version and 전지현's yeah. character in 엽기적인 그녀. Another level인 것 같습니다.
0: 뭐 이 한국의 또 한의 정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that. Yeah. And there was a remake of this too, I heard.
1: Yes. In 2008, they made an American version of it.
0: Yeah, didn't see it though.
1: 그 제목이 think... 근데 좀 특이했어요.
0: 뭐였어요?
1: The English title was My Sassy Girl.
0: Oh.
1: Interesting,
0: okay.
1: Right?
0: My Sassy Girl. And that kind of works well, I think, with the meaning of just the film in general and Cho Ji-hyun's character.
1: 여기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엽기적인 건 좀 괴상하고 오늘 그 포스트에서의 민수의 모습처럼 그 약간 좀 기이한 그런 뜻이잖아요. So, I mean, the English translation, I think, a direct translation would be something bizarre.
0: Yeah.
1: Outrageous, but I guess my bizarre girl, 그거보다는 좀 왜냐면 이제
0: That's
1: 그,
0: my bizarre girl right there.
1: That's girl. Let's make that movie.
0: 그러면 My Bizarre Girl.
1: 우리 라디오판 만듭시다. My Bizarre Girl.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는 좀 더 기괴하기 계기하기보다는 the character's unpredictable, very absurd.
0: Uh-huh.
1: 그리고 또 idiosyncratic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독특하고 남다른.
0: 네.
1: 그래서 이제 My Sassy Girl. Sassy는 좀 당돌하고 뻔뻔하고 좀 톡 쏘는 매력이 있는 캐릭터를 sassy하다 하거든요.
0: 네.
1: So 그래서 약간 Oh, My Sassy Girl 이렇게 영어 제목을 만들었구나 좀 이 납득은 갑니다. Yeah, yeah.
0: 저 미안한데 이제 씬으로 들어갈 건데요.
1: Yeah.
0: 씬으로 들어갈 건데 Before I forget, I know where I've seen that face from.
1: Oh, please tell me.
0: Remember the film The Goonies?
1: Yes.
0: The Goonies course. With the sloth.
1: Oh my goodness.
0: Sloth 기억나죠? That's me. 여러분, Goonies Sloth 검색해보세요.
1: 아, 좋습니다.
0: 바로 오늘의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캐릭터, played by Minsoo.
1: 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름 들어서 좀 남양 특집 작품들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그 여름 특집으로 보고 싶은 작품들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코멘트로.
0: 너무 재밌겠다.
1: Yeah.
0: 자, 일단 저희는 right. 살짝 변신하고요.
1: Yes. 네. Minsoo is going to get into character once again through the mysterious wig. That transforms him. 이 가발만 쓰면 민수가 이제 정말 천의 얼굴이 되죠.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이 얼굴을 만들어주는 이 가발을 지금 쓰고 있고요. Yeah, we're gonna take a look at some scenes from 엽기적인 그녀. The English title, My Sassy Girl. How do you feel, Minsu?
0: Great.
1: Yeah. Yeah. So really try to get in touch with. I mean, do you sometimes feel weird? 좀 스스로가 좀 나 진짜 엽기적이다 하는 느낌 들 때가 있나요?
0: Yeah, from 6:08 p.m. to probably 7:56 every Monday through Friday.
1: Okay.
0: 네.
1: So, I mean, the job is done. I was going to say tap into it. 그 느낌을 한번 자, 이렇게 접속을 해 보세요. 근데 이미 접속이 되셨습니다.
0: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 Yes.
0: Let's get it. Cue. You order. 네가 주문해.
1: 아, 저 소주하고 김치찌개 하나요?
0: 아, 골뱅이 먹어. Just get the sea snail.
1: Then why did you have me order?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시키지. 아이.
0: 야, 꿍얼거릴래? Are you just gonna keep mumbling? 골뱅이 주세요.
1: Just then, she hears some suspicious voices from the next table. A group of teenagers. She jumps up and marches over.
0: Yeah, 니네들 고등학생이지? You guys are in high school, aren't you? 그리고 너네 왜 골뱅이 먹어? 딴 거 먹어!
1: What's your problem, lady? 왜 참견하고 난리예요? Mind your own business.
0: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1: 너 뭐야? We're old enough to drink, okay? 우리 술 먹을 나이 됐거든.
0: 이것들이 왜 반말이야? Is that your tongue cut in half? 혓바닥에 반이야? Show me your ID. Now, you two!
1: 당황한 고등학생들은 잽싸게 나간다. Wow, I'd be too scared to do that. You're so brave. Here, have a drink and relax.
0: 한 잔 더.
1: 아, 네네네. 아, 저기 천천히 드세요. Maybe slow down a little. 어, 왜 이러지? Oh, here. 여기 손수건이요. 괜찮으세요?
0: You didn't blow your nose in this, did you? 너 여기 코 같은 거 뭐 안 풀었지?
1: No. Oh. Please. stop crying. And Tokyo, that handkerchief is mine, so could

0: have it back.
1: 자, 나 사실 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I broke up with someone I loved yesterday.
2: Wearing a pretty flowy dress in high heels, she waits for Kyunwoo on his campus.
3: Oh, 많이 기다렸어? Did you wait long?
1: 아닝, 아닝 자기야. Let's sit on that bench for a second. 아니, 이 구두를 엄마가 상품권 얻어서 산 거라고. 아 근데 하도 조르길래 신었더니 She kept begging me to wear them but my feet are killing me. 아 발 아파 죽겠네.
3: 아 자기야 어떡해. 발 주물러 줄까?
0: Do you want me to rub your feet?
1: No, I'm fine. Instead, let's switch shoes. 우리 신발 바꿔 신자.
3: I think I'll get going. 아 나 레포트 쓸 게 있어서 나 빨리 도서관 가야겠다.
1: Yeah, yeah. 어디 가?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왜? 싫어?
3: 아, 야, 남자가 어떻게 뾰족 구두를 신냐? I can't wear those pointy heels.
1: 아, 구겨 신어도 돼.
3: How could I possibly?
1: 아, 그래? 알았어. 나 그럼 갈게. I'll just leave then.
3: 아,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아,
0: you can't just leave like that. Listen, I'll buy you sneakers, okay?
3: 내가 운동화 하나 사줄게, 어?
1: 됐어. Forget it.
0: Okay, then... okay, wear my shoes. I'll just carry yours.
1: 진짜, 넌 여자를 몰라. You know nothing about women.
3: 아, 알았어. 바꿔 신으면 되잖아. I'll switch with you. Happy? 바꿔 신어.
1: 어, 정말?
3: 아, 아파. 아, 이게 뭐냐고. This is so painful.
1: 아, 고마워, 견우야. 대신에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Want me to tell you a secret?
3: 뭔데?
1: On exam days, I don't wear underwear. And guess what? I had an exam today. 나 잡아봐라. Catch me if you can.
0: What is wrong with her?
1: Yeah. If you don't catch me, you're dead. 너 나 안 잡으면 너 죽었어.
3: 야, 거기 있어.
1: 나 잡아봐라.
0: How do women walk in these things?

0: 그녀가 소개팅한 남자에게 견우가 남기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10가지 수칙. 견우 leaves 10 rules for the man she's been set up with. The rules for dating my sassy girl.
1: 첫째,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Don't expect her to act all ladylike.
0: Second rule, 술은 절대로 세 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 Never let her drink more than 3 glasses because she starts hitting people. 아무나 패거든요.
1: 그리고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0: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 하거나 If she hits you, sometimes she likes it when you pretend it hurts even if it doesn't. 그리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걸 좋아해요. And sometimes even if it really hurts, just pretend it doesn't.
1: On your 100th day together, go to her classroom and give her a single rose. She'll really love that.
0: Make sure you learn 검도 and squash.
1: 가끔 유치장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And you should be prepared to end up at a police station once in a while.
0: If she threatens to kill you, assume she might actually do it. It'll be easier on your soul.
1: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신발을 바꿔 신어주세요. And if she says her feet hurt, switch shoes with her.
0: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So she loves to write, so please compliment her writing. 칭찬 많이 해주세요.

0: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다.
1: A little bit, a little bit. Yeah, 네. I like it. 그 마지막 정말 이 사실 그 이 I believe 이 노래와 함께 네. 뭔가 다음번 I 파트너에게 부탁하는 이게 it became a cultural like cultural milestone.
0: Yeah.
1: 그래서 이거 패러디도 많이들 하고요. 그죠?
0: Oh, yeah, for sure.
1: 그리고 이게 진짜 슬퍼요.
0: 네. 맞아요.
1: 우리 피디님도 약간 좀 뭉클하신 것 같아요.
0: 어? 눈물 눈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피디님. 네. But a lot of people also chiming in. 우리 진리님 saying 예쁘면 신경질도 뭐도 용서되죠라고 하네요.
1: I mean, is that true? 용서됩니까?
0: 전지현이면 전지현이면
1: 납득돼요. 납득되고요. Beauty is power.
0: 네.
1: 네. It's, 맞습니다.
0: It's a cruel, cruel world.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맞죠.
1: 아, 네. 너구리님께서 또 민수의 코 푸는 연기에 감동을 했어요. 코 푸는 연기 너무 리얼한데요, 민수.
0: 아, 설마 진짜 푼 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1: Yeah. 근데 그런 걸 특히 잘해요. 또 얼마 전에 뭐 있었더라? 민수 씨가 이 약간 bodily function? 아, 또 그 명 연기 있잖아요. 그 진짜 풀었다는데요?
0: 아니에요.
1: 잠깐만요.
0: 이거
1: 저희 어머니 선수거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거.
0: 자, 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리얼해서. 아, 나 어떡해.
1: So good.
0: 잠깐, 진짜 올 때
1: 나왔어요. How do you do that?
0: 진짜 조금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거, I put my, 여러분, 좀 이게 노하우를 가르쳐. You put your tongue towards the back of your, back of your,
1: 잠깐, 저 like 저도 좀 배워드릴까요?
0: 이거, 네. 이거, 이 소리 만들면 돼. Snoring 소리. 그쵸, 코 고는 소리 있잖아.
1: 네, 네.
0: 그래서 좀 크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코 푸는 소리.
1: 아, 저도 이거 다음번에 꼭 이거 그대로 할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그 어느 영화였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공격받는 그 이 연기도 잘하셨고.
0: 그 엘리베이터에서?
1: 약간 엘리베이터 장면. 와,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 신세계?
1: 예, yeah, 신세계.
0: 들어와, 들어와.
1: I mean, you're very good at that. 여러분, 민수가 특히 이런 거 잘합니다.
0: 아,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소리로 내야 돼요, 저는.
1: Yeah.
0: 소리로 뭐가 전달 될 것 같습니다, 저는. but words and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1: Yes,
0: 엽기적인
1: yes.
0: 그녀. What you got for us?
1: 좋아요.
0: 아, 이거 벗을 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너무
1: 벗어요.
0: 덥다.
1: 벗어요. Yeah, it looks itchy. 보는 제가 다 좀 간질간질하네요. 말을 꿍얼거리다, 이렇게 좀 웅얼거리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0: 네.
1: I would say mumbling. Mumble. So when I was younger, I would hear from my teachers this this comment. What are you? Stop mumbling.
0: Yeah.
1: 이렇게 너무 이렇게 꿍얼거리지 말, 중얼거리지 말고 speak 네. up. 그게 말아요.
0: Speak up 많이
1: yeah.
0: 하죠.
1: So 네. the opposite of mumbling is enunciating, right? Enunciate. 또박또박 말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또박또박 말 안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그죠?
0: 네.
1: Enunciate.
0: Enunciate. 아, 진짜
1: mumble.
0: 선생님들이 특히 when I was because I was born here and then moved to America when I was 5, I had to attend an ESL class every 2 to 3 hours a day, but first maybe 2 years. So from kindergarten till first grade, right? And I remember my teacher used to always tell us to enunciate, enunciate. 네.
1: 한국어보다 영어가 그 웅얼거리기, mumbling 하기에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0: Oh yeah.
1: yeah.
0: Oh yeah, for sure.
1: Actually, there's a 그 미국의 그 독립영화 스타일 중에 mumblecore라는 것도 있거든요.
0: Mumblecore?
1: Mumblecore라고 해서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Duplass Brothers 아니면 Joe Swanberg 이런 친구들이 아주 저예산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대사들로 영화를 만들 때 mumblecore라고 하는데 그 영화들은 진짜로 there's mumbling 그냥 별거 아닌 거 아주 그냥 웅얼거리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0: 근데 그것도 음악으로도 있잖아요. A lot of mumble rap.
1: Oh yes.
0: 네. 이렇게 하는 랩 하는 거야.
1: So it's meant to be like more like kind
0: 네,
1: of 웅얼거리는
0: right?
1: 스타일.
0: yeah,
1: yeah.
0: 랩 하는 거 있잖아요.
1: It's a thing.
0: Don't know what the heck they're saying.
1: Yeah.
0: But it's a banger.
1: I love that. I love that. 또 웅얼거리다를 약간 muttering. 좀 중얼거리는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So,
0: 네.
1: For example, he muttered something under his breath. 좀 under his breath, under your breath 하면 이렇게 호흡 밑으로 얘기한다는 뜻이니까 좀 낮게 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0: 특히 when you want to say something not so nice about somebody,
1: yes.
0: you say it under your breath.
1: 야, 저 앞에 저 사람 보이냐?
0: 아 진짜 저 요정 진짜 말이야.
1: 왜 저래 진짜.
0: 아 진짜 좀 미디어 PD 말이야 진짜.
1: So that would be us muttering under our breath, right?
0: 맞습니다. 우리 yeah. 질문들.

0: 한데요. Yeah. 어, 유저님이 스펠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I think she meant by mumble.
1: Mumble.
0: 네, M-U-M-B-L-E.
1: Yes.
0: Mumble입니다. Yeah.
1: 그리고 mutter는 M-U-T-T-E-R. Mm-hmm. 네,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So there's a few different ways to say this. 일단은 가장 좀 neutral 하기에는 please stay out of this.
0: Ooh.
1: Yeah, ooh, but it's a little spicy. It's
0: 네네네네.
1: a little sassy.
0: 네.
1: Yeah.
0: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어떻게 politely 하게 말할 순 없잖아요. 기분 그쵸? 안 나쁘게 말할 순 없잖아요.
1: Yeah.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민수가 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피디님께서 이제 화해시켜 주려고 오면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피디님, this is between 민수 and I. Could you stay out of this?
0: Please stay yeah, out of this. Yeah, 이렇게 yeah, 할 수, yeah. 부탁할 수는 있죠.
1: 네. Or 좀 더 세게 말하려면요. Mind your own business. 네. 어, 당신이 참견한 일이 아니에요. This is none of your business.
0: Remember mind your own beeswax?
1: Yes.
0: 어렸을 때 좀 이렇게 wordplay로 조금 귀엽게 애들이.
1: 좀 옛날 말이에요.
0: 맞아요. 좀 네. 옛날 말인데 mind your own beeswax.
1: Yeah, I love that. 네. 이걸 좀 더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요.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 can handle it.
0: 어, 이거 좋다.
1: Yeah.
0: This sounds very polite.
1: 너무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0: 네.
1: Yeah,
0: 좋아요. So please stay out of this. Mind your own business. 네.
1: Yeah.
0: 어, 네네.
1: 그리고 한편 한 가지 더 시간
0: real quick,
1: 될까요?
0: 네.
1: Okay. 소개팅 얘기 나왔대요.
0: 네네.
1: 물론 blind date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0: 네.
1: being set up on a date 누군가 소개팅을 잡아주다 이런
0: 맞아요.
1: 표현이 있습니다.
0: 네. So if you're set up on a date, somebody does it for you. You don't ask somebody, right?
1: Yeah.
0: You're set up.
1: Well, I sometimes ask. Can you set me up on a date?
0: 부탁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소개팅 맞아요. 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Hey, and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everyone.
0: 좋아요, 여러분. In the meantime, from the film 역기적인 그녀 신승훈 I believe.

0: 쓰고 나오니까
1: 네.
0: 다들 눈물 흘리시면서 좋다고.
1: 네.
0: 그래가지고 오늘 또
1: 눈물 흘리는 거는
0: 어쩔
1: I
0: 수 없었어요.
1: remember. 네.
0: 네. 다들 원하시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1: 근데 I'll be honest. I'll be honest. 오늘 똑같은 모자냐? 어제 쓴 거. It's
0: 네네.
1: the same hat you wore yesterday, but it works better with today's outfit. 네, 위아래로
0: 네.
1: 이 denim on denim이거든요.
0: denim on denim.
1: denim on denim, denim인데
0: 네네네.
1: 딱 그 원하는 스타일에 익은 것 같아요. 이거
0: 다행히.
1: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American heritage?
0: American what was it? American vent. 아, 기억이 안 나. American
1: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0: 왜냐면요 어제 충격이 좀 컸어요.
1: 왜요?
0: 어제 어떤 분께서
1: 네.
0: 위에는 할아버지고
1: 네.
0: 밑에는 할머니 복장이라고 해서 좀 그 emotional damage를 좀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 I think 네. it works better. 네. 아 근데 일단 문자가 아, 여러분 그래도 이 패션 도전을 했는데
0: 네네.
1: 응원 메시지 좀 보냅시다.
0: 우리 부스타 분들이요
1: 네.
0: 솔직하지 못해요.
1: 네.
0: 칭찬하면 되는데
1: 네.
0: 또 괜찮아요. 전 다 이해합니다.
1: 네. 유주님은 새들 많이 모일 때 비둘기 아저씨.
0: 우리 둥피님 당근 잘 캘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를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1: 네.
0: 이제 패션 코너가 아니고요. 우리 우선은요. 낙지연님이 3일 연속 1등을 하셨는데 오늘은요.
1: 4일?
0: 데니리님 1등 하셨어요.
1: 어이구 바로 커트 됐네.
0: 와.
1: 데니리님이 1등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0: 바로 그냥 컷 하셨어요. 데니리님 처음 1등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와 그리고 낙지연이님이 2등으로 들어오셨다.
1: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라.
0: 뭔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절대로.
0: 아닌가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은요. 낙지연이님 낙지연이님 너무 아쉽습니다. 전 또 퇴근하고 올게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요즘 또 야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 Excuses, excuses.
0: 네. 그리고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너구리님께서 우리 민수 씨 연기를 보고 코 푸는 연기가 너무 리얼한데 좀 나왔나요?
1: 이거 PM 이거 마스터 클래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이런 연기
0: 강의라고 하죠, 강의.
1: 네, 네. 마스터 클래스 강의죠.
0: 그 중에서 네. 어떤 걸 제일 가르치고 싶나요?
1: 이 코 푸는 거를 합시다. 너무 사람들이
0: 네네네.
1: 이 깜짝 놀라니까 나 진짜 푸는 줄 알았는데.
0: 제가 수강생이면요.
1: 여러분.
0: 네.
1: 일단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0: 한 번 더.
1: 뭐
0: 네.
1: 이렇게 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0: 네.
1: 너무 보여드리면 이 value가 이 가치가
0: 가치가 떨어지니까
1: 이게 effect 주는 이게 조금 떨어져서
0: 이왕이면 master class 한 그 안에 그 고양이 소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 좋아요. 네.
0: 그런 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살짝 뭐 살짝 미리 맛보게 들려드리면요.
0: 네네.
1: 이런 정도까지. 좀 약했어요?
0: 아, 너무 약했어요.
1: 그럼 싸우는 거?
0: 아, 싸우는 거 가야죠.
1: 이렇게 동네 고양이들.
0: 어허.
1: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할 때
0: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1: 네. 네, 밖에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아, 네. 자, 오늘의 문제 요청 계속 도전하세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이거 당연한 거다라고 할 때까지
0: 네.
1: 계속 도전하십시오.
0: 기다리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0: unfamiliar yet familiar. The festival is said to deliver new senses and memories through movies and food.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major programs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the meaning behind its 10th anniversary, and the special stories that movies and food bring to our liv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박지연 2026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부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올해는 낯설지만 익숙한이란 주제로 영화와 음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6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의 프로그램과 10주년을 맞은 의미 그리고 영화와 음악이 우리 삶의 전환의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 대해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부위원장 박지연입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는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인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요. 또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매번 영화 상영하기 전에 관객에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쿡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저희의 자랑스러운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푸드테라스에서는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음식을 테라스로 옮겨서 같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을 준비해서 셰프와 함께하는 시네토크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푸드살롱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풍부한 미식 문화가 자랑거리인 도시잖아요. 그리고 네. 또 영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체성을 결합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직접 맛보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음식과 영화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So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she explains t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is an event where audiences can enjoy both food and film together. The festival screens food-related mov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offers diverse experiential programs, including Cook Talk, where programmers interact with the audience before screenings, and their signature program, Food Terrace, a cinema talk session where attendees watch a film and then head out to the terrace to enjoy the feature food alongside a chef. Also, the festival hosts expert-led food salons. She emphasizes that by combining food's rich gourmet culture with its identity as a city of film, the festival allows audiences to watch movies, contemplate food, and taste it directly to create an entirely new experience. Well,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already reached its 10th anniversary, and this year's slogan, as we mentioned, is unfamiliar yet familiar. So I'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meaning this carries and how it connects with your 10th anniversary milestone. 네,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말씀하셨다시피 어느덧 10주년에 맞았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낯설지만 익숙한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10주년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의 슬로건은 낯설지만 익숙한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음식과 문화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 익숙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금방 알게 되는데요.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 노동, 사랑, 공동체 같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낯설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삶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1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관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해왔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왔고 관객들은 그 낯선 이야기 속에서 익숙한 자신의 추억과 일상, 뭐 삶의 의미를 좀 발견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낯설지만 익숙한은 지난 10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영화와 음식으로 연결하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축제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듣고 보니 참 따뜻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shared and explained that this year's slogan, Unfamiliar Yet Familiar, signifies

0: So while the new food, cultures, and stories of people we encounter in life may feel unfamiliar at first, looking just a little closer reveals that they are ultimately connected to our own familiar lives. She notes that movies are exactly the same. Though they feature people living in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they carry universal values like family, labor, love, and community, allowing an unfamiliar story to suddenly feel like our very own. And as they marked the 10th anniversary this year, she shares that the team looked back at the past decade to reflect on the experiences the festival has gifted to its audience. And over the last 10 years, the festival has introduced diverse foods and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ithin those unfamiliar stories, audiences have consistently discovered their own familiar memories, daily routines, and meaning of life. Therefore, unfamiliar yet familiar simultaneously wraps up their 10-year journey and embodying their core mission to remain a festival that connects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through film and food to help everyone understand a wider world. Well, a total of 17 food-related films are being screened this year. So could you introduce a few pieces that we should definitely keep an eye on or that maybe the audience can highly anticipate? 네, 올해는 모두 17편의 음식 문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주목해 볼 만한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아, 먼저 개막작을 소개시켜드려야겠죠?
0: 네, 그럼요.
1: 네, 마지막 카놀리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 카놀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던 노부부가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음식이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달콤한 디저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기억, 또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0: 네.
1: 그리고 10주년을 회고하는 작품에서는 트라나논 감독의 줄리엣 비노시 주연의 프렌치 수프를 준비했는데요.
0: 오.
1: 올해 가장 아름다운 음식 영화 중에 한 편인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프랑스 미식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향기와 따뜻한 온도가 느껴질 영화이고요.
0: 네.
1: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브라더 시스터도 네. 좀 주목할 만한 영화인데
0: 네.
1: 이게 음식 영화인가? 라고 조금 의문을 네. 가지실만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일랜드 프랑스를 배경으로 이게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세 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는데 그 각각의 등장하는 차, 물을 통해서 음식의 영화의 중심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로 풀어내는 물, 마시는 차를 통해서 이 관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0: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당장 다 보고 싶어지는데 카놀리 그리고 프렌치 수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빨리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 she introduces the opening film, The Last Cannoli. She used it, and they use it, actually cannoli, the signature dessert of Italy as its medium. And it tells the story of people trying to protect the disappearing traditional taste, showing how food hold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a region. Also, she notes that while it is a sweet dessert story, it impressively captures intergenerational memories and affection for cultural heritage. And for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she confidently recommends The Taste of Things, directed by Chan Anh-Hong, and i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food films of the year, she mentioned. It captures the essence of French gourmet culture, making viewers feel the aroma and temperature, and talking about French soup as well. She highlights the director, Jim Jarmusch, the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movie, and set across the United States, Ireland, and France, and it unpack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through three episodes. She explains that while food is not the central focus of the narrative, the water and tea, the characters drink whenever they meet effectively reflect the shifting dynamics of their relationship. So definitely interesting ones and pieces that you should check out. And listening to the works you've just mentioned, it really highlights how food goes beyond being a simple meal to embody a region's history, culture, and people's lives. And among this year's screenings, is there a particular piece that Busan citizens might find maybe deeply relatable? 지금 소개해 주신 작품들을 듣다 보니까 보니까 음식이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이 상역자 가운데 이 부산 시민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작품도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네.

0: 네, 멘타이 비리리는 일본 후쿠오카 명물인 명란젓 멘타이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보여주지만 결국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기억과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점에서 부산 푸드필름페스타 취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So she introduces Mentai Biriri, a film centered around mentaiko, the seasoned pollock roe that has become a famous local specialty of Fukuoka, Japan. She reflects that while these films showcase completely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they beautifully capture the core purpose of the festa and by demonstrating how food ultimately serves as a powerful medium that connects person to person while bridging the memories and emotions together as well. And I would love to hear the reason why this specific piece was introduced in your 10th anniversary special section and what kind of meaning it carries. 특히 멘타이 비리리는 이 10주년 특별 섹션에 포함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영화가 일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산과 공유하는 음식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멘타이 비리리는 일본 후쿠오카 명물인 명란젓을 통해서 음식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일제시대에 부산 초량에 살다가 해방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 남자가 한국에서 먹었던 명란젓을 잊지 못하고 그 일본 명란의 매운맛 삐리리를 추가하면서 지금의 후쿠오카 명물이 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주년을 맞은 우리는 음식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멘타이 비리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배가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리셨을까요?
2: Well, she explains that this film, which will be introduced during the 1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looks like a Japanese story on the surface, but deeply embodies a shared food culture, history, and human emotion that connects directly with Busan. So, Mentai Biriri uses mentaiko, the seasoned pollock roe specialty of Fukuoka, to warmly and cheerfully depict the history and people's lives contained within food. She said the movie is actually based on a true story about a man who used to live in Choryang, Busan and moved to Japan. Unable to forget the taste of pollock roe he ate back in Korea, he added a spicy kick, biriri, which ultimately created the famous Fukuoka specialty known today. In marking their 10th anniversary, the festival team wanted to show that food possesses a powerful ability to transcend borders and connect person to person and city to cit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Park Ji-yeon here in the studio,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Now, the Busan Food Film Festa features a wide variety of programs, so we do want to hear about it. Could you share about these programs, like food tours you mentioned, the story of noodles, the food salon, and cook talk as well, and how they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a typical guest visit GV?
1: 네, 부산 푸드필름페스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푸드테라스와 푸드살롱 그리고 쿡톡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극장 안에서 진행되는 뭐 GV는 감독과 관객이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언어적인 체험이라면 푸드테라스는 행위 체험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음식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말 그대로 장소도 영화의 전당 테라스로 옮겨서 정말 초여름의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는 사랑, 우유 그리고 치즈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테라스에서 꽁떼 치즈 8개월, 16개월, 24개월 숙성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다른지 함께 시식도 해보고요. 또 이 치즈에 어울리는 와인을 또 찾아가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1: 네.
0: 푸드살롱은 좀 더 전문가의 깊은 속내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부산의 미슐랭 스타 셰프님이죠. 렌즈의 이규진 셰프, 르도의 김창욱 셰프님을 모시고 음식 얘기가 아니라 셰프가 사랑한 영화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영화를 보고 실제 음식을 맛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다른 영화제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2: So she explains that while a traditional indoor theater GV is a talk-centered audience experience where directors and viewers exchange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film, Food Terrace is more of an experiential activity. It's a time where people watch a movie

0: movie, the actual food featured in it, and share a conversation together. And she mentioned, true to its name, the venue moves entirely outdoors to the terrace of the cinema center, and also allowing certain participants to enjoy the open breeze as well. And as for the food salon, she describes it as a time to listen to much deeper insights from programs. This year, they invited Busan Michelin starred chefs, Chef Lee Kyu-jin and also Chef Kim Chang-wook, and to sit down and share profound stories under the topic of the chef's movie. Well, the outdoor plaza,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in the background as well here in the studio. A diverse lineup of programs will be up and running, including food trucks, flea market, live performances, and pizza making experience as well.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se events that families and local citizens can look forward to enjoying? 야외 광장에선 푸드트럭, 공연, 피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행사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푸드 테라스나 푸드 살롱은 이미 매진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영화 좌석도 남아 있고요. 또 야외 광장에선 시간대별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또 대표하는 푸드 트럭, 커피 존,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치얼스 가든이라고 주류와 음료를 파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사서 가족들이 포트럭 존이 있거든요. 네.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서 편안하게 도시 피크닉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리마켓은 또 저희 영화제와 연계된 아주 중요하고도 신나는 행사입니다.
0: 네, 푸드 테라스나 푸드 살롱을 놓쳤더라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군요. So she points out that food terrace and food salon sessions are already completely sold out, but there is absolutely no need for visitors to turn back. So throughout the day, the outdoor plaza will feature scheduled live performances for families to enjoy together. They have representative food trucks, dedicated coffee zone, and newly prepared Cheers Garden space selling alcoholic beverages and refreshments. She notes that families can purchase food and head over to Potluck Zone to comfortably enjoy a relaxing urban picnic, and highlights that the flea market stands as an incredibly important event that ties directly into the essence of the festiv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Park Ji-yeon here in the studio,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Well, for 10 years now, you have been introducing diverse countries and cultures through food films. Where do you believe the power of food to connect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 ultimately comes from? 10년 동안 음식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소개해 오셨는데요. 음식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나요?
1: 네, 저는 음식이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언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드는 매우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접할 때 단순히 새로운 맛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만들어진 자연환경, 역사, 가족 문화, 뭐 노동의 가치까지 함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한 접시에는 그 사회가 살아온 시간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영화 역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또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과 영화가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꾸준히 추구해온 것도 이런 연결의 경험이었고 또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음식에 가진 힘이자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음식과 영화가 만나면 공감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So she believes that food is the most everyday universal language because everyone must eat to survive regardless of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Food serves as an incredibly powerful medium that creates a shared bond between people. And she knows that when we encounter food from another country, we're not just experiencing a new flavor. We're encountering the natural environment, history, family culture, and valuable labor behind that dish. Since movies are also an art form that tells the stories of people's lives, she explains that when food and film meet, we naturally come to understand the lives and emotions of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spheres. And it may start as an unfamiliar story about about food, but ultimately leads to an empathetic connection over universal values such as love for family,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the joy.

0: joy of life. And she emphasizes that this very experience of connection is w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consistently pursued for the past 10 years. Well, Busan is a city of film and city of food, right? So what do you think is the significance of Busan Food Film Festa as a cultural content unique to Busan? 부산은 영화의 도시이자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부산만의 문화 콘텐츠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부산은 유네스코 영화 도시이고요. 또 바다와 항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식문화를 발전시켜온 미식의 도시입니다. 네.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부산의 강점을 결합한 축제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방식은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부산만이 가진 식재료 또 지역 생산자와 셰프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도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부산 푸드필름페스타는 영화와 음식을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연결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0: 네, 정말 부산이기에 가능한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describes Busan as a UNESCO city of film and a gourmet city that has developed a unique culinary culture centered around its sea and ports. And she believes that the Busan Food Film Festa is a festival that beautifully combines these two core strengths of Busan. And also she notes that by introducing Busan's ingredients, culinary culture, local producers, and chefs all together, the festival creates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true value of the local region. And over the past 10 years, the Busan Food Film Festa has connected citizens and tourists in diverse cultures through the everyday languages of film and food. And she looks forward to its continued growth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brand of Busa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요. 또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를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식과 영화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문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 시민은 물론 죄송합니다.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객 여러분께서도 축제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화를 보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저희 부산 푸드필름페스타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0: 네, 정말 기대됩니다. So on a personal note, she expresses that she was absolutely delighted to appear in person on the radio program she listens to every single day. And she shares that she believes food and film are the cultural elements closest to our daily lives and extends a warm invitation to of course to all of our citizens and our listeners today to visit the festival. She concludes by hoping that everyone will come out to the Busan Food Film Festa to enjoy a special time watching movies, sharing food, and listening closely to each other's stori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Park Ji-yeon, the acting chairman of the 2026 Busan Food Film Festa.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지연 2026 부산 푸드필름페스타 부운영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적 with 선물.

0: K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Myanmar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Ki-hong is joining us from Myanmar. 오늘은 미얀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청규용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All right,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President Min Aung, who took office in April, made China the destination of his first major diplomatic visit in June, following an early trip to India in May. And what was behind this visit and what was its main purpose? 네, 지난 4월 취임한 민아웅 훌라잉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 네,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민 아웅 훌라잉 장군이 군복을 벗고 올해 4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6월 공식 외교 행보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군부 정권의 가장 취약점인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북부 국경 지역의 내전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한 카드를 쥔 상태에서 성사되었는데요. 군부는 친중국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무역로를 상실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지도부를 직접 만나 국경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고 악화된 미얀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So following Myanmar's state of emergency, Min Aung Hlaing transitioned from military commander to president in April and made China his first major diplomatic destination in June. The visit came at a critical moment for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is facing two pressing challenges: securing greater international legitimacy and containing ongoing conflict along Myanmar's northern border. Prolonged clashes with pro-China ethnic armed groups have disrupted key trade routes, dealing a significant blow to an economy already under strain. And the core objective of the visit was to meet directly with Chinese leadership to seek support in stabilizing border security and obtaining aid to help revive Myanmar's struggling economy. Well, China regards Myanmar as a critical gateway to the Indian Ocean under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Beijing's perspective, this visit appears to have been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position. So what actually came out of the talk?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게 미얀마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거점이자 인도양 진출의 이 전략적 통로인데요. 그런 만큼 중국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2: 네, 6월 16일 민아웅 훌라잉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정체되었던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과 일대일로 핵심 사업의 안전한 재개와 미얀마 내 중국 자산과 교민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얀마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대대적인 환대를 통해 군부 정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18개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1: I see. So on June 16th, President Min Aung Hlaing held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hina used the occasion to push for its safe resumption of key Belt and Road projects, including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and to demand stronger protection for Chinese assets and nationals inside Myanmar. Commitments the Myanmar government reportedly gave. And on its side, Myanmar is presenting the visit as a diplomatic success, pointing to China's visible support and the signing of 18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While China appears to have positioned itself as a key backer of Myanmar's military-led government, so what is the reaction inside Myanmar and what concerns are being raised? 다만 중국과의 밀착에 곧바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미얀마 내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2: 네, 현지 SNS와 영문 소식지 등을 살펴보면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의 경제적 실리주의에 종속되는 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부 지역 내전 조율을 대가로 미얀마 서부 항만이나 천연가스관 등 기관시설에 대한 권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So reactions on social media and local English language outlets have been predominantly critical. Man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6: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him.
7: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1:00 o'clock.

0: 认证支援项目的申请。弗莱舍表示，为提升残疾人职业能力并拓宽就业渠道，从昨天起至明天举办釜山残疾人职业技能竞赛。釜山市立博物馆表示，历史文化讲座通过世界遗产感受朝鲜王室的品格与价值，将于7月9日和7月16日举行，报名时间为7月1日至7月6日，按报名先后顺序录取。好，来关注天气变化。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少云转晴，气温20至28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 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
3: 中文来对碰，
2: 轻松学语言，
3: 快乐零负担。
2: 韩中对对碰，
3: 一句一句
2: 说得溜，
3: 听得懂。
2: 准备好了吗？
3: 一起
2: 对对碰。
3: 안녕하세요한정대대판开张我是你的中文搭子龙哥
2: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도여러분들에게중국어와한국어를알려드릴정수입니다大家好我是지인老师
3: 네진쌤모두반갑습니다
2: 네반갑습니다롱거지난번우리면세점편도쇼핑TV가득해서정말유익했던것같아요
3: 네
2: 여행의설렘을이어가서오늘은중국여행이나출장갈때한번쯤은꼭이용하게되는기차역에서쓸수있는필수표현들을준비했습니다
3: 没错没错太好了在中国呀坐高铁坐火车呢可以说是非常方便的也极为普通的极为普遍的一种出行的方式、对你绝对不会错过的哈对那中国的高铁速度快环境舒适呢并且呢它的这个网络呢也是非常的发达很通畅对不过呀中国的大型火车站呢通常呢人又比较多面积呀那是真的是很大
2: 哈
3: 简直呢像机场一样甚至是有的高铁站火车站的比机场还要大当火车站非常大的时候那么你进站找检票口、包括退改签的时候在你又不会中文很顺畅的很流畅的沟通的情况下你会不会手忙脚乱呀、对不对所以说呢如果怕因为你的中文不够流畅而耽误你的行程那么最基本的最实用的这些表达你可不能错过哟
2: 맞습니다중국기차역은규모가어마어마해서길을읽기도쉽고매표소나검표구앞에서면굉장히긴장이되더라고요그래서오늘은기차역에도착해서탑승할때까지가장자주맞닥뜨리는세가지상황과알짜배기문장들을준비했습니다
3: 没错为了让你能够在中国呢坐火车的时候呢依然可以从容不迫今天呢咱们也是精心为大家挑选了三个在火车站最核心的一个实用场景之下的几句表达那么学完这几句话之后呢保证你在火车站里那可是畅通无阻呀
2: 좋습니다목적지까지안전하고편안하게안내해줄마법의기차역표현들지금바로시작해볼까요
3: 让我们开始吧
2: 네요즘은모바일앱으로예매를많이하지만외국인여행객은여권확인이나현장발권을위해매표소인쇼표추에가야하는경우가많죠
3: 네
2: 상하이행고속열차표한장주세요라고예매하거나일정을바꾸고싶을때그럼어떻게말하면좋을까요
3: 是的买票的话如果你直接现场买票的话那么到了售票处是的你可以直接呢找工作人员说明你的目的地和你所要买的车票的数量对比如说你好我要买一张去上海的高铁票对如果你想改签那就是要变更别的乘票的时间对吧那所以说我想改签到下一班或者想退票就可以说呀我想退票四个字就解决问题了
2: 哦그래서我要买一张去上海的高铁票라고하면상하이행고속열차표한장살게요라는뜻이군요요즘중국은고속열차가잘되어있어서高铁라는단어를꼭기억해야겠어요
3: 没错그럼太高频的一个词了
2: 혹시 표가 매진되었는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卖完了是吧？对。对，你可以问还有票吗？是不是很简单？还有票吗？对。那如果对方说票都卖完了，那就说明什么呀？就是没有了。对，这个时候呢，你可以考虑购买呢其他的车次，或者呢是像其他的一些级别的车票，比如说一等座、二等座等等。
2: 오, 하이오피아오마 또 같이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3: 네.
2: 자, 그럼 매표소 창구에서 당당하게 표를 구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3: 没错，来，让我们大声的练习起来吧。
2: 상하이엔 고속열차표 한 장 살게요.
3: 상하이엔 고속열차표 한 장 살게요.
2: 상하이행 고속열차표 한 장 살게요.
3: 상하이행 고속열차표 한 장 살게요.
2: 네.
3: 哎，你好，我要买一张去上海的高铁票。你好，我要买一张去上海的高铁票。你好，我要买一张去上海的高铁票。没错，哎，高铁的高可不是很高的高，是高速的高。好，我们继续吧。
2: 기차역이 워낙 넓다 보니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와도 내가 탈 기차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3: 예.
2: 전광판에서 열차 번호를 확인했는데 기차를 타러 가는 검표구를 못 찾을 때 G102편 검표구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3: 没错，这可是非常实用的，也是必须要会的句型。因为在中国的火车站呀，我们说它不是很大嘛，所以准确的找到检票口。 至关重要，每个车次呢对应的检票口啊都不一样。那如果你找不到，可以啊拿着你的车票，或者是呢到你手机里面的乘车信息，向工作人员问询。你可以说，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对，这里的检票口啊，就是刚刚志英老师说的检票进站的地方。
2: 아, 检票口가 바로 기차표를 검사하고 들어가는 검표구를 말하는군요.
3: 네.
2: 기차 번호 뒤에 次列车를 붙여서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라고 하면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3: 没错没错，虽然你一听可能这个表达其实有一点点不是那么的常用哈，你也不能说几几号列车，对。<笑> 几几个列车都不行，必须是某某次列车哈，是最常用，是最标准的。嗯，那确实现在呢的检票口呢，其实还有区别，一般会分 A 和 B。对，比如说呢，检票口三 A 或者是检票口三 B。对，其实他们呢都是通往同一趟列车的，毕竟前面的英文字母以及呢数字呢是一样的，只是呢它所对应的什么呀，车厢的前后位置。 不同而已，所以呢，听清楚或者是看清楚车站大屏幕上的车次信息啊，你就不会呢走冤枉路，因为就可以呢以最近的距离进入到你所要乘坐的车厢。
2: 3A, 3B처럼 나뉘어 있는 이유가 车厢 위치 때문이었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럼 넓은 기차역에서 헤매지 않기 위한 필수 질문 같이 복습해봐요.
3: 来练习一下。
2: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3: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2: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3: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好,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2: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3: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2: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3: 哎,你学会了吗?
2: 네, 우여곡절 끝에 검표구를 지나서 기차 플랫폼에 내려왔고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통로 쪽인지 창가 쪽인지 헷갈리거나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혹은 죄송한데 제 자리인 것 같아서요? 라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 没错，那进到了车厢里面了。对，你会发现车厢里人很多，对，什么样的情况都有。比如说呢，有人坐错了地方，对，坐了你的座位。
2: 对，
3: 但找到自己的座位号的时候呢，又想要跟身边的人确认一下，当你不是很确定你的位置具体在哪里的时候，等等状况，对，那你就可以说提醒对方啊，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哎，顺便呢给他看一下你的购票信息就可以了。
2: 네, 不好意思를 앞에 붙여서 不好意思, 请问这是我的座位吗? 라고 하면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는군요.
3: 네.
2: 만약 창가 쪽 자리나 통로 쪽 자리를 중국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에, 这个真的超级超级实用.
2: 네.
3: 好, 两个字, 靠窗.
2: 靠窗.
3: 对, 窗呢, 就是窗户的窗. 对, 靠窗, 自然就是靠近窗户的座位. 好, 那接下来呢, 靠近走道, 靠近通道的, 座位应该怎么说呀？你直接可以说走道就可以了。走道，嗯，或者你特别喜欢看风景，对，那你买票的时候呢，就可以尝试着选什么呀？靠窗的座位。对，靠窗、靠走道도
2: 좌석 확인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내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한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3: 来, 大声读.
2: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3: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2: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3: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 没错啊。
2: 오늘 표 예매부터 검표구 찾기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내 좌석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 표현들만 마스터해도 중국 기차 여행이 훨씬 두렵지 않고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생생한 기차역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중국 여행 때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고속 열차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3: 没错，是，那么因为不是坐飞机哈，所以我们可以说祝大家旅途愉快，一路顺风。
2: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기차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3: 바이바이. 好，那没错，学习时间结束了，也让我们的脑子稍微休息一下啊。听歌吧，一首 Bubbles 送给你，来自 Stacy。

0: 서핑할 때 파도가 높이 온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0: 파도가 잔잔하다고도 욕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파도가 높든 파도가 낮든 잔잔하든 거칠든 그냥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공간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가르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큰 제일 큰 이유죠.
0: 뭐 할 때 가장 아 이게 자유지 이렇게 느끼세요?
1: 최근에 깨달은 건데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고 가끔씩 집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는 자유가 엄청 커요. 혼자 방에서 콘서트를 시작하는
0: 그쵸.
1: 거죠.
0: 그렇죠.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원래 처음에는 제가 워홀을 좀 많이 가고 싶었어요. 해외 경험을 좀 쌓고 싶었으니까. 근데 워홀을 원래 호주로 가려고 했는데 호주에서 카페에서 일한다거나 파스타임으로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나를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튜터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았어요. 근데 그때 영어를 못했어요. 하나도. 가르칠 정도가 전혀 안 됐던 그거를 사이드 잡으로 이제 구해서 나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한테다가 돈 받고 그 나라 사람들 문화도 배우고 그 내가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걸 본업으로 한번 삼아보자. 시작을 처음에 하게 된 거죠.
0: 그래서 언제 뿌듯하시고 좀 행복하세요?
1: SNS도 하지만 이제 1대1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1대1 수업이 제가 직관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해야 됐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로만 수업을 해도 전혀 이제 힘든 게 없는 그럴 때 너무 뿌듯하죠. 학생이 일하다가 한국인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했는데 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누구한테 배웠어? 그럴 때 너무 뿌듯하죠. 신나서 얘기할 때요.
0: 제가 가르쳤습니다.
1: 그때 꼭 제 이름을 얘기해라고.
0: 아, 이렇게 한국어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항상 말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저도 영어를 공부했을 때 혼잣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면 기억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관심사 아니면 직장 그리고 너가 자주 쓰는 단어부터 아마 한국어로 공부해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뭐 그 단어를 배우더라도 쓸 일이 더 많고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 되니까
0: 언어의 효능감?
1: 오 좋습니다. 스몰 토킹부터 한국인들이랑 해야 될 단계인데 뭐 날씨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더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내가 진짜 당장 쓸 수 있는 말을 한국어로 써봐라.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자신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거죠. 되게 겸손하려고 하고 어떤 좋은 자신감 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도 삶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어요?
1: The thing we fear most is usually the very thing we need to do.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되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새로운 거라든지 두렵고 확실하잖아요. 그냥 해보지 뭐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명언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선택을 하는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근데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나올 수 있는 용기나 자유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가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두렵지만은 너가 하고 싶은 거나 너가 선택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꼭 해라. 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여행을 갔다 온 후로 정말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일도 열심히 해서 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0: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1: 지금 제일 젊잖아요. 그렇죠?
0: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면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공기, 향기,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순간에 집중하고
1: 맞아요.
0: 여러분
1: 지금 행복하세요.
2: 지금 행복하세요. Be happy now. Absolutely. Thank you very much, Olivia, our reporter, and to our interviewee, Taeyeon님. Taeyeon is a Korean language education creator. He's an online Korean instructor and a Korean content creator as well. He's traveled abroad frequently since he was young and was exposed to diverse ways of life, which led him to value the idea of freedom. Right, so he was choosing the life that he really wants rather than being confined by a company or a fixed path. So while he was preparing for a working holiday, he began online Korean tutoring as a way to work remotely. And as he enjoyed communicat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about different cultures, teaching Korean,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t's the final segment of today. It's our Busan playlist where you send me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We gather them all together, read the messages, and play the songs. One person will be a winner. Here we go. 8074 name says, 오늘 진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Oh, yeah. 조금 더 힘내주세요. 대한민국. Yeah. 단번엔 고를 바구바구 넣어주세요. 맞아요. Today we're asking for your 응원 메시지, for your cheering messages, for your messages of encouragement to the Korean national team, also to, if you know, your team is in the World Cup, or to Scotland as well, because they lost. 고수님 says, 대표팀도 최선을 다했을 건데, 맞아요. 위로해줍니다. 해줍시다. 맞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힘차게 달려 가자 팀 코리아. 가자 팀 스코틀랜드도. 맞다. 9021님 says, today's match still doesn't feel real. It feels like a dream. But let's keep believing and keep dreaming. It's not over until it's over. 맞습니다. A big round of applause to all the players. Thank you for giving everything you had on the field, enduring the heat and the challenges of competing far from home. We truly appreciate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맞습니다. 상윤 김님 also texting in.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Song request, It Ain't Over Till It's Over by Lenny Kravitz. Good song. 2511님, 마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야 돼요. Even after the good. 그 후에도 응원해야 되죠. 맞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어야 재밌죠. 한국 할 수 있다. 화이팅! 삽살기님, 저는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0: 웃으려 우는 영상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강인 삼행시 해봅시다. 해봅니다. 이 이강인 강 강인 강인아 인 이강인 아 이 이강인 오케이 아 인 인제 울지 마. 남아공에 졌다는 졌다는 게 믿어진 아 믿기잖아요. My Korean is very bad today. Why is that? Okay. Benny님, 2R 선수, you did well. 수고했어요. 착한 맛님, 한국 대표팀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했죠. So listen, let me tell you who the winner chicken dinner is. The winner of today's... Today is... The winner of today's today. 8074님!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We'll get in touch. We'll send you something delightful. Please don't miss our messages. Thank you to everybody for tuning in, for chiming in, for checking in, whether you're on air or on the old YouTube as well. It's lovely to have you. Final song today, 드레오 by 배치기. Oh, I do like 배치기. And today's show was produced by Park Bo-su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ey.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at 4:05 p.m. for Friday. Until then, don't be sad. 대한민국 화이팅 합시다. Bye-bye.

0: It's time for a fun chat with trending figures here on Brunch Club. Now, today's guest is someone who has become impossible to ignore. Many of you may have seen the music video for Lee Chan-hyuk's Vivid La La Love, which has surpassed 4 million views and captured the attention of fans around the world. The moment the video begins, one person steals the spotlight with an unforgettable presence. Please welcome actor Kim Yoo-nam. Hell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글로벌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Hello guys, my name is Yoo-nam Kim. I'm Korean duopoly act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칭 저신장 배우, 자칭 난쟁이 배우 김유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작부터 너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1: 아, 벌써요?
0: 네. So our show actually has many international liste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저희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취자분들이 많거든요. You began your acting career in theater, and you've spent years performing in Daehangno, which is often called the Mecca of Korea's theater scene. How would you introduce the charm of Daehangno? I guess it could be a must-seen spot or your favorite restaurant. So 배우님이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활동해 오신 한국 연극의 메카죠. 대학로만의 매력을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꼭 가봐야 할 곳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뭐 맛집이라든지.
1: 일단 그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기도 하고 이제 서울의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0: 네, so it's at the very center of Seoul, and like I said, it is the mecca of Korean theater scene, and it has a lot of old buildings.
1: 그래서 그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삼계탕 집이 있는데 마당 너른 집이라고 거기 진짜 맛있고 가게의 스타일도 조금 한국적인 분위기여서 진짜 좋습니다.
0: 네, so Yoo-nam would like to recommend a delicious restaurant. It's actually a samgyetang, or you know the chicken soup, hot chicken soup place. 마당 너른 집 is the title of the restaurant, but that place is apparently really good. 자주 가시던 곳인가 봐요.
1: 아,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0: 네. Okay, it is a little too expensive, so he couldn't go there often, but he would like to recommend it.
1: 진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주 가는 편이고.
0: 아... 네.
1: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에서는 역시 소극장 공연 보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0: 네.
1: 그런 컨셉의 공연들이 많아서 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All right, and because it's a hotspot for a theater scene, right? There are a lot of small theaters, so you must go play plays, I mean watch plays there to really get the sense of how

0: Korean play culture and theater culture is like. Well, last year, you joined Lee Chan-hyuk on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Vivid La La Love at the 46th Blue Dragon Film Awards, which is Korea's film awards ceremony. 작년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이찬혁 씨와 같이 비비드 라라 러브 무대를 하셨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So I have to say, your dancing really impressed me. Have you always had that dance DNA, I wonder? 그 무대를 보면서 배우님의 춤 실력에 많이 놀랐거든요. 원래 항상 이런 댄스 DNA가 있으셨을까요? 춤 이렇게 멋지게 출 수 있는 비결 궁금하네요.
1: 이 춤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냥 자신의 몸짓이기 때문에 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멋지든 안 멋지든 상관없이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움직였다.
0: Okay. 네. So, because dance is all about just expressing yourself through movement, right? So he just moved around really casually and freely just to express himself.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놀고 다니고 이태원에서도 자주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네, 춤추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0: 그냥 느낌대로
1: 네, 느낌대로.
0: Okay, so he really loves dancing and he goes by the vibe and how he feels like he wants to move and he often goes to Itaewon as well to dance and play around. All right. Well, let's continue with today's keywords. Could you, I will reveal the first one, one by one. 자, 그럼 이제 yes. 브런치 클럽의 키워드를 보면서 토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es.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First
2: 따란.
0: keyword is, ta-da, friendship. So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고르신 걸까요?
1: 저는 이제 friendship,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의 에너지를 조금 북돋기 때문에 뭔가 이번 파트에서는 이 프렌십 키워드가 맞을 것 같다라고 너무 생각을 했습니다.
0: So Yunam likes to hang out with his friends and that's where he gains his energy from. 완전한 외향형이신가 봐요.
1: 완전입니다. 완전. MBTI E.
0: He's a big extrovert. Big E when it comes to MBTI. Well, you originally majored in comedy at university and even before the show I could really feel your bright, you know, and confident energy.
2: 원래 대학에서 개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방송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몇 마디 나눴는데 배우님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who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shaping that part of the personality that you currently have?
0: 배우님의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좀 가장 영향력을 준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1: 물론 Also, my mom.
0: Oh, yeah. your mom.
1: 네. 저희 엄마 자체도 너무 노는 걸 좋아하셨고 네. 되게 끼도 많으시고 oh. 친구들도 많으시고 항상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힘이 크지 않나.
0: Okay, so the biggest figure behind him and his personality would be his mother because his mother also likes to play, have fun. She has a lot of friends and she brought Yunam around to meet many different people together when he was growing up. So that's how his personality was probably shaped. Well, looking back to your childhood or school days, was there a moment when you first realized, oh my gosh, I really like performing and expressing myself in front of people?
2: 아주 어릴 때나 그럼 학창 시절로 돌아갔을 때 배우님이 나 사람들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 좋아하네 라고 처음 깨달았던 뭔가 그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요?
1: 예, 뭐 깨달았던 것 자체는 네. 되게 어렸을 때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고 누굴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So when he was really young, he always liked dancing, like standing in front of people, making people laugh, you know, performing for people and making them happy.
1: 네, 무대에 서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고 뭔가 느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로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네. 선생님한테도 위트 있게 개기니까 개그맨을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아 개그맨 무대 위에 서는 거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All right, he never thought of it as a career though until he met his teacher in high school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career counseling, the teacher recommended it because you have a lot of friends, you like being in front of people. Why don't you become a performer or a comedian? And he thought, yeah, that could be a thing for me. Okay, well, then what first led you

0: to acting then. 그러면 어떤 계기로 연기에 첫 발을 디디게 되신 거죠?
1: 어쨌든 이 개그라는 거 자체도 연기가 이제 퍼스트고
0: 네.
1: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배우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0: 네.
1: 단편 영화가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죠.
0: Okay, so he first went to an academy to learn how to become a comedian. And then that's also a part of acting, right? It's all about acting. And when he went to college, he had a very great opportunity to act as this little role in this movie, an independent movie. And that's how he first went into acting. 그러면 이 첫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던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Do you
1: 기억납니다.
0: Remember the first moment?
1: Yes, remember.
0: Okay, tell us about it.
1: 첫 데뷔가
0: 네.
1: 2015년
0: 네.
1: 도였는데
0: 네.
1: 졸업 공연을 제가 학교 졸업 공연을 못했어요.
0: 아.
1: 그때 이제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다리가
0: 네.
1: 고장 나가지고
0: 네.
1: 고질병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서 못했단 말이죠 학교 졸업 공연은.
0: So Yunam couldn't perform for his graduation performance because his leg wasn't well. He had to go through surgery and he was healing. Now you're healthy, right? 지금은
1: yeah. Little.
0: 괜찮으시죠? Okay, a little.
1: 아무튼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조금 재활이 될 때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제이가 또 들어온 거예요.
0: 네.
1: 정말 감사하게도.
0: 네.
1: 그래서 그 공연의 기회를 잡았고 아, 그 공연이 제목이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이거든요.
0: 네. So thankfully as he was rehabilitating and his leg was getting better, he received a proposal from outside to play in this play and it's called We have different levels, or the level is different, is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1: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랑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0: 네.
1: 그 친구는 완전 키가 크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0: 네.
1: 급을 이제 낮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0: 아.
1: 저는 이제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금을 네. 받으려고 네. 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어. 그런 character
0: 롤이었거든요. Oh, 네. So the storyline of this play was there's this tall guy and he doesn't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so he wants to lower his level. And there's this other guy who wants to be of help to his family and wants to increase or level up his level basically.
1: 그래서 그거 자체도 재밌었고 학교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완전한 다 보이는 거였는데
0: 네.
1: 이 키 큰 사람과 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어. 무대에서도 조명을 받자마자
0: 네.
1: 아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0: 네. So he wondered how this contrast would look like on stage, the tall figure and the relatively shorter figure. And he realized until he was on stage that this actually has its own unique charm.
1: Oh. 네, 맞아요. 작가님 네. 자체도 이제 저신장 장애인이셨어가지고 좀 그런 내용에 썼었고 저희 학교 선배, my campus senior.
0: 아. Yeah. So the writer was his senior, who was also a dwarf.
1: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이제 저신장 장애인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너무 뜻깊고 단순히 처음이었어서가 아니라
1: 맞아요.
0: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1: right,
0: 공연이네요.
1: Right.
0: All right. So not only because it was his debut stage, but because he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perspectives of other disabled people as well through his senior, who was the writer, it was a very meaningful debut stage for him. Well, what's the greatest joy then of being an actor? 배우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과 희열은 뭘까요?
1: 일단 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0: 네.
1: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객 반응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리액션이 온다.
0: 네.
1: 이게 정말 재밌고요.
0: 네네. So 연극의 경우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0: So when you are a stage actor, the biggest charm would be the interaction and the reactions of the audience that comes in real time.
1: 그 연기 자체가 어떤 되게 a lot of many jobs,
0: mm-hmm.
1: yeah. 그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꿈이 많았었거든요.
0: 아.
1: 뭐 목사님, 뭐 의사.

0: 과학자, 화가,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제가 꿈꿔왔던 직업들을 연기할 때다 해봤습니다.
1: 오.
0: This is charming point.
1: Okay. 가장 큰 매력이네요, 진짜. So, Yunam actually had a lot of like dreams growing up. He was an aspiring doctor, a priest. What else was there? A scientist. And the list goes on and on and on. But as an actor, you're able to play roles of different people with different jobs, right? So, he's played all the things that he has dreamed of already. And that is the biggest charm of being an actor. Well, that's amazing. When you first walk on stage, you can feel the audience watching you, but is there a moment during a performance when you think, "Oh, I've completely captivated the room"? 무대에 처음 딱 섰을 때 관객들이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느껴지는데 연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 내가 지금 객석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진짜 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0: Always.
1: Always.
0: 왜냐면 무대에는 저밖에 없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시선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런 리액션을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1: He's always grateful when he sees audiences with like bright eyes, shiny eyes. They're looking at him, giving him attention. So he really feels that he's captivating the room all the time he's on stage.
0: 비디오나 아니면 무대, 시에라나 뭐 theater, TH.
1: Oh, yes.
0: 아무튼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리액션이 오잖아요. 비디오는 이제 댓글로 코멘트로 많이 오고 무대는 이제 관객들의 직접적인 눈빛. 그리고 그 오프닝 멘트 칠때 그때도 엄청 기억났거든요. 그 Song of Beast My Performance요. 그 이제 오프닝 멘트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의 멘트에 웃고 막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고 이 극장에 적응하는 그런 걸 느꼈을 때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1: And also, when he is in charge of opening up a stage, people would laugh at his humor. And that's also something that he enjoys a lot about being on stage. Well, sometimes the public or media can be overly cautious, when talking about artists with disabilities like yourself. 대중이나 미디어가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 가끔은 과도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배려하는 시선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So as an actor and as an individual, Kim Yunam, how do you feel when you encounter those, I guess, perceptions or sometimes assumptions? 배우로서 혹은 인간 Kim Yunam으로서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마주할 때 평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0: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배우여서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다가오는 거는 정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좀더 안쓰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that he's a disabled person, and because he's an actor, that's his job. He always gets judged, and evaluated. So he doesn't really encounter these perception and assumptions that much. And actually, he feels pity for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fact.
0: 이게 왜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뭐 불편해하거나 이런 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다른데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다가오기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오히려 더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좀더 열려 있었다면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멘탈을 가졌다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have a hard time approaching the disabled. They may be overly cautious, and when Yunam looks at that, he feels a little sorry for them, and he wishes that there are disabled people who can openly tell them that it's okay to approach them more comfortably.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좀 조심스러워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하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0: 뭔가 그것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비장애인들이든 장애인들이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네. Okay. So because he accepts the fact and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disability, he just wants the public to

0: be more open about it. And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perhaps, you can ask it, you know, without being uncomfortable.
1: Yeah,
0: just ask whatever you want without being too cautious, all right? All right, so I'd love to hear one of your music recommendations now.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이쯤에서 배우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좀 즐겨 들으시나요?
2: 요즘에는 이제 뭔가 되게 어두운 뭔가 락 이 정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0: 어두운 락 네. Dark rock music these days
2: 근데 뭐 추천곡?
0: 네 그런 저들과 함께 들을 추천곡 하나 주신다면요?
2: 제가 항상 좋아하고 저를 뭔가 이야기한다? 라는 듯한 느낌의 노래가 있거든요
0: 네.
2: 아티스트 하하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정말
0: 네
2: 노래방에서도 이제
0: 네.
2: 괜히 이름 바꿔서 네. 유남이라고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0: Okay, so the recommendation is 키 작은 꼬마 이야기, Story of a Little Kid by Haha, and it reminds him of himself. So when he goes to the singing room, he would change the name of the kid to himself, Yunam, and sing along with it as well.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too.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So Crunchers, here is your recommendation. Enjoy it, and we'll be back for more fun chat. Stay tuned.

0: We're back. This is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actor Kim Yoo-nam.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here's a short announcement to make. Now,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app, PubU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the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Brunch Club, we're back with actor Kim Yoo-nam, like you said, and like I said, and I'll open the second keyword for all of you. Now, the second keyword is...
1: ta-da!
0: Funny!
1: Yes!
0: Now,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어떤 의미 이번 키워드 담고 있죠?
1: 그냥 항상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 행복감을 나눠주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0: Okay, that's good. Always have fun with your life and share that fun happiness with other people. That is a really nice way of looking at life, I guess. Now, this may be my own assumption though, but many traditional plays seem, I guess, designed around the movement and physical standards of non-disabled performers. 이게 제 편견 일 수도 있는데요. 기성 연극이나 작품들의 대본은 되게 비장애인의 신체 기준이나 동선을 위주로 좀 짜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What's the reality like?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시진 않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1: 일단 물론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못 걷게 되면은 네. 아 무대에 못 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0: 아, so Yoo-nam had that sort of prejudice, I guess, or assumption before as well. And when he was young, he thought, if I, you know, break my leg or get injured, will I not be able to go on stage?
1: 어쨌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였다라고 요즘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데뷔하거나 이럴 때부터는 네. 전혀 동선이나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장애인 배우들도 많아지고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장애 예술인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And when ever since he debuted, in fact, he didn't feel any of that. And it was only an assumption. And because there are a lot of artists, performers these days with disabilities, the whole structure of the scene has greatly changed.
1: 저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또 네. 배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막 많이 불편한 건 없고요. 생각해 보면 그 극장 같은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나 네. 이제 좁은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in some places like little theaters, it could be a little small. There may be no elevators or like staircases. This could be a little inconvenient for people on wheelchairs, is what Yoo-nam thinks.
1: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정말 funny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0: Alright, and Yoo-nam was like that too. He needed help with his e-scooter, whatnot. But his colleagues were really friendly and supportive. So thanks to their help, he was able to have a really fun time working with them. Alright, well, when taking on new roles, how do you interpret or reinterpret a character in a way that feels authentic to you?
2: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 배우님만의 스타일로 좀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시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1: 저는 이 캐릭터를 인물을 만날 때 만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작품의 인물을.
0: So Yoo-nam meets the characters is how he expresses it.
1: 왜냐하면 제가 그 인물이 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0: 아.
1: 제 스스로가.
0: 네.
1: 그래서 그래서 이 인물을 네.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So he uses the expression he meets these different characters because he doesn't think he could become those characters 100%. So he thinks about how best to describe these different characters.
1: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서도 이제 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는 이랬는데 너의 그런 인물로서는 어때? 그러면서 이제 전 상황 후 상황을 보면서 네.

0: 이제 연출을 프로듀서한테도 물어보고
1: 네.
0: 이제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애스킴을 많이 하는 느낌입니다.
1: 네. So he asks a lot of questions towards the character that he meets, and he asks the directors, all the other staff members, and he thinks about the whole context before and after, what has happened to the character, in order to reinterpret and understand them fully. Interesting. Well, you've worked in theater, television, and even in musicals. Which role, I wonder, has been your favorite so far?
2: 배우님께서 연극뿐 아니라 드라마나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다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캐릭터가 누군가요?
0: 물론 이제 다 좋았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그 롤은
2: 네.
0: 이제 흔히 이제 The Great Showman,
2: 네.
0: 위대한 쇼맨으로 알고 있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뮤지컬 반엄이라는 작품에 반엄의 절친한 동료인 톰섬 장군 역할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1: So it's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Greatest Showman, and he played the role of General Thompson, a friend of the main character Barnum.
0: 그 캐릭터 자체도 이제 물론 대극장이었고 모든 관객들이 제가 이제 대사할 때 이제 글썽글썽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연예인 선배님들도 같이 했고
2: 아 네네
1: Oh, so he remembers that play in particular because he was with a celebrity, as well as he liked how the audiences looked at him as he made his lines, said his lines, like with teary eyes. They were all being attentive to him, and that was the most memorable character that he remembers. Then, is there a line then that has stayed with you for a long time?
2: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대사도 있을까요?
0: 그 장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네. 이제 뭔가 이 나눔, 뻔히함과 그 도와주는 것을 막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말 네. 말씀드렸는데 그 공연 퍼포먼스 쇼 자체에서도 1막 끝나고 인터미션 전에
2: 네.
0: 이제 제가 독백을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있는 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1: Okay, so like he said, he likes to share joy with other people, right? During this very play in The Greatest Showman, before the intermission, there's a line that he says, monologue sort of, that he says alone, and that is
2: 어떤 거죠?
0: 그게 이제 상황이
2: 네.
0: 이 반엄이 이제 막 시민들한테 이제 막 질타를 받고 이제 그 뮤지엄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나타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2: 네.
0: 막 사람들이 반엄 너는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데
2: 네.
0: 저도 이제 나타나서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1: Oh, so Barnum, he's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saying, you are rubbish, like you're not a human being. And the friend, Thompson, which Yunnam played, comes along and says, yes, he is rubbish.
0: 네, 맞아요. 반엄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니었다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둡게 이 방안구석에서 박혀있던 제 인생을 이 사회로 끌어내준 게 반엄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욕하실 거면 욕하십시오. 저는 저 사람을 응원합니다.
2: 와.
0: 이런 대사였거든요.
1: 네. So the friend Thompson said, yes, he is rubbish. Criticize him all you want. But if it weren't for him, I wouldn't have been able to come out into this bright world. I would have always been in the dark, is what he said.
2: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아니요, 좀 설명만 해가지고 살짝 so shy.
1: I actually thought I was looking at the scene of the play when he was actually saying that line. But wow, it must have been amazing on actual stage. All right. Well, here's another question for you. Receiving a script for the first time and saying goodbye to a production months later must feel completely different, is what I assume. What emotions are usually left behind when a project comes to an end?
2: 한 작품을 시작할 때 처음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설렘과 수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막이 내려갈 때의 감정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한 작품을 온전히 떠나보낼 때 마음속에 보통 어떤 감정들이 좀 떠오르나요?
0: 일단은

받았을 때는 물론 scared, very scared, and nervous 하는데 그리고 이제 떠나보낼 때는 네. 또 이게 작품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재밌거나 그렇으면 아쉬울 때도 있고 네. 뭔가 힘들거나 했으면 후련할 때도 있는데

0: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1: little less 아쉬움. So when he first meets the scripts, he does feel a little scared, a little nervous, how he's going to meet the new characters, whatnot. But after doing the production for months, he gets used to that character that he has met, right? So in the beginning, he would feel a little sad, disappointed to say goodbye, you know, wouldn't want to say goodbye to the character. But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he's done acting, so that sort of feeling has gone down a little bit. But anyhow, saying goodbye to the character makes him feel a little sad at the end of a production. All right, well, is there an actor or anyone in life that you admire or consider a role model, perhaps?
2: 국내외를 불문하고 배우님께서 좀 평소에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롤모델이 있을까요?
0: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되게 김윤석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2: 네.
0: 그래서 그 화술 되게 배우고 싶고.
1: 김윤석, a Korean actor, and he wants to learn how he speaks, talks, says his lines.
0: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너무 야망가기 때문에 이제 해외를 노린다면 아 물론 없지만 제가 감히 누구를 이런 느낌이긴 한데 피터 딩클리지 예. 왕좌의 게임과 이제 마블 마블 너무 좋아합니다.
1: Peter Dinklage, because he's an ambitious man, he wants to go abroad as an actor. He likes Marvel productions and the Game of Thrones as well. All right. Well, speaking of which then,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as we've been talking, I get the feeling that there are different sides of you that you still have to show the public.
2: 아직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은 배우님의 카드가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1: But since this is a program that targets international listeners, I think it could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you know, step abroad as well. So what kind of role would you like to take on in the future?
2: 저희가 해외에도 또 송출이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적 장르 불문 잘할 수 있는 역할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원하게 어필해 주시겠어요?
0: 뭐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네. just the dwarf, playing and funny
2: 네.
0: and making 탕탕탕탕탕 막 이런 역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뚱뚱하고 그러기 때문에
2: 전혀 안 뚱뚱하신데.
0: 그
1: anyway
0: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2: 네.
0: 해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So he, of course, would be very confident in acting out a dwarf character. But what he wants to do and take on in the future is the main character role of a romantic comedy, which is, I think, definitely possible. Yeah, rooting for you, cheering you on. All right, I hope that became a good opportunity for him.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now.
2: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Ready?
1: The keyword
0: Ta-da!
1: Is... Dwarf, the
0: yes.
1: biggest keyword, I think.
0: Dwarf is me.
1: Yeah, well, what meaning, I guess?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이 저 자체를, 김유남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이 드워프, 난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설명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1: So when he wants to express himself, 김유남, the best word that suits him would be this dwarf.
0: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 드워프라는 말이 난쟁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난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막 욕이고 좀 비하적인 말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도 바꿔주고 싶었고
2: 네.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난쟁이밖에 없어가지고
2: 네.
1: So unlike in the English world, English speaking world, in Korea, dwarf is translated to 난쟁이, but it often has a very negative connotation, and Yunam wanted to change that social perception and the connotation behind this word, and it really is the one and only word that best describes him, Kim Yunam.
0: Okay.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저 자체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0: 딱 두어 보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 So he loves playing, he loves drinking, he loves being creative. So he is just everything that a dwarf has. All the characteristics is in him. So a dwarf is the best keyword to describe himself. Well,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I guess, when you feel most yourself then. You know, on stage and on camera, you have such a powerful presence all the time. But when you return to everyday life, when do you feel most comfortable being simply 김유남?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는 온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 김유남을 가장 편안하고 또 나답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0: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베스트로 좋아하는 거는 인정받았을 텐데 물론 저도 인정받았을 때 좋은데 네. 저 김유남 자체로 정말 편안할 때는 도움을 받았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나 자체로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때. 네, 네, 받았을 네. 때. 네. So he does like anyone else, likes being recognized, of course. But when it comes to just simply being him, human 김유남, a person 김유남, he feels really comfortable when he receives help from other people.
0: 왜냐면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으면 개꿀이잖아요. 저의 힘이 좀 덜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움 받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사람한테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움 받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so when he receives help, of course, he feels really comfortable. It's really easy when people help you out with this and that. But when he receives that, he thinks of that as something to return to other people as well.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these days. Well, no matter how strong someone is, there are moments when the road feels difficult too, and walls seem too high. 오랫동안 한계를 걷다 보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지치거나 눈앞에 벽이 너무 높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When those moments come, how do you get through them? 배우님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지 궁금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처럼 프렌쉽, 그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 So he would go meet friends because the first keyword, remember, was friendship, right? He likes meeting friends. He gets energy from meeting friends, other people. So he would go meet friends, first of all.
0: 그리고 지금 K-culture 자체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있고 거기 인정받는 것 자체들이 저도 이제 코리안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감에서 조금 생각을 뒤집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뭐 이런 생각으로 빨리 뒤집는 네. 성격이라
1: 역시 그런 긍정적이시네요.
0: Yes.
1: So because K-culture, K-everything is receiving so much spotlight and attention these days globally, right? He gets the energy from that as well. So he thinks, you know what? I want to do something to influence that and contribute to that as well is how he thinks and tries to change his perspective to a more positive sort of mindset. That's good. Well, people often describe you with labels like actor with dwarfism or little giant even. But if you could choose your own descriptor, what would you like people to call you? 앞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 세상은 배우님 내 이름 앞에 외소증 배우,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타인이 붙여준 이름 말고 스스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드워프 말고.
0: 드워프 말고?
1: 아, 이게 one and only?
0: Only dwarf. And
1: dwarf.
0: Yes.
1: Okay.
0: I told you I'm dwarf.
1: Okay. Well, it could be, you know, god of acting. 연기의 신이라든지.
0: No.
1: 아니에요?
0: No.
1: Dwarf?
0: Yes, just dwarf.
1: Okay.
0: No. God of acting. No.
1: Okay. Nothing else. Just dwarf. That's him, okay? He is comfortable and okay with that descriptor.
0: And vitamin?
1: Vitamin, yes. Okay, 인간 비타민,
0: yes,
1: vitamin, someone who will lighten up your day when you're down, yeah, bright vitamin, all right. Well, as actor 김유남, what's one value, or I guess belief,

0: You hope you'll never lose,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배우 김유남으로서 이것만큼은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는 나만의 소신 혹은 중심이 있을까요?
1: 저의 상황과 저의 동료들과 제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뿐이고요.
0: Gratitude towards his situation, colleagues and friends.
1: 그래서 저는 뭔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예, 저의 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옆에 있다 보면 상처받는 친구들이 되게 은근 많거든요.
0: 그래요? 네. Oh, so he tends to be a little mischievous usually. He likes to joke around, play pranks. So some friends around him might get, sometimes do get hurt because of him, because of the mischievous side that he has. But he nevertheless wants to thank all the friends who are around him. So why don't you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perhaps say something to your friends?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친구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Oh, yeah.
0: Shy, I'm shy. 한마디?
1: 한마디.
0: 네.
1: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저희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항상 저를 도와주고 또 인간 김유남으로서 되게 생각해주고 제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항상 저를 지켜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함 항상 잊지 않고 그대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정말 큰 별 지금은 좀 작은 별이지만 반짝반짝 스몰 스타지만 큰 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So he just said thank you so much to all my friends.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And although I do make jokes, am a little mischievous at times, thank you still for being my friend. And although I'm a small star right now, I will become a bigger star and lighten up all of you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That is really sweet, Yuna.
1: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Brain is good.
0: Thank you. All right, you know what? Time really passed by quickly.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1: 진짜요? 벌써요?
0: 네.
1: 와!
0: 그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How did you feel to be here?
1: 일단 이 1시간 한 40분 정도를 가, 50분?
0: 네.
1: 정도가 훅 가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0: 그죠?
1: This place like a Doctor Who. 타임머신.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트로듀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Oh, he loved the time with us today because he learned some English expressions in which how he can introduce himself and he was really happy to meet all of you crunchers and show who he is as a person and an actor.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Yunam.
1: Thank you so much.
0: 감사드립니다.
1: Me too.
0: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with our last song. This is the very song that Yunam was on by Lee Chan-hyuk, Vivid La La Lov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Yes, yes, yes.
0: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줌에.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2: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아이고, 뭔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오,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이 보라색 주머니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4: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2: 이게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4: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2: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4: No good change?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2: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4: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2: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4: Come.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4: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4: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Ido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他们呢都是通往同一趟列车的，毕竟前面的英文字母以及呢数字呢是一样的，只是呢它所对应的什么呀，车厢的前后位置不同而已。所以呢听清楚或者是看清楚车站大屏幕上的车次信息啊，你就不会呢走冤枉路，因为就可以呢以最近的距离进入到你所要乘坐的车厢。
1: 어 3A, 3B처럼 나뉘어 있는 이유가 초시향 위치 때문이었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럼 넓은 기차역에서 헤매지 않기 위한 필수 질문 같이 복습해봐요.
0: 来, 내시자.
1: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0: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1: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0: G102편 열차 검표구는 어디인가요? 好,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1: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0: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1: 请问 G102次列车在哪个检票口?
0: 哎,你学会了吗?
1: 네, 우여곡절 끝에 검표구를 지나서 기차 플랫폼에 내려왔고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통로 쪽인지 창가 쪽인지 헷갈리거나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혹은 죄송한데 제 자리인 것 같아서요? 라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 没错,那进到了车厢里面了,对,你会发现车厢里人很多,对,什么样的情况都有,比如说呢,有人坐错了地方,对,坐了你的座位。 对，但找到自己的座位号的时候呢，又想要跟身边的人确认一下，当你不是很确定你的位置具体在哪里的时候，等等状况，对，那你就可以说提醒对方啊，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哎，顺便呢给他看一下你的购票信息就可以了。对，不好意思를
1: 앞에 붙여서 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라고하면，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는군요.
0: 네.
1: 만약 창가 쪽 자리나 통로 쪽 자리를 중국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这个真的超级实用。好，两个字，靠窗。靠窗，对，窗呢就是窗户的窗。对，靠窗自然就是靠近窗户的座位。好，那接下来呢，靠近走道，靠近通道的座位应该怎么说呀？你直接可以说走道就可以了。走道，或者你特别喜欢看风景。 对，那你买票的时候呢，就可以尝试着选什么呀？靠窗的座位。对，靠窗，靠走道도
1: 좌석 확인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0: 네.
1: 내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한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0: 来, 大声读.
1: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0: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1: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0: 죄송한데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不好意思，请问这是我的座位吗？ 没错啊。
1: 오늘 표 예매부터 검표구 찾기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내 좌석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 표현들만 마스터해도 중국 기차 여행이 훨씬 두렵지 않고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생생한 기차역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중국 여행 때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고속 열차 여행을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0: 没错啊，是，那么因为不是坐飞机哈，所以我们可以说祝大家旅途愉快，一路顺风。
1: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기차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拜拜。好，那没错，学习时间结束了，也让我们的脑子稍微休息一下啊。听歌吧，一首 Pablo 送给你，来自 Stacy。

0: So for many of us, you know, it doesn't take a huge, you know, gesture. It doesn't take like this huge role or huge position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in the society that you live in. You can start by just doing your job, doing our job the best that we can.
1: Yeah.
0: Okay? 네, 우리도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I think that's the best way that we can contribute to a peaceful and prosperous society.
1: Yeah. Mm-hmm.
0: 네, so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게. You know, I'll do my best.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 그런 느낌으로 어떤 다른 표현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it my best shot. I'll give it my best shot. 한번 그냥 최선을 다 해볼게 라고 표현하는 거죠.
1: Yeah.
0: Right? 뭐, 민수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좀 있으면 그 시험 치는데 뭐, 느낌 어때? 아, 좀 불안한데? Still, I'll give it my best shot. 다 해볼게요. 최선을 다할게.
1: Okay? 그렇죠.
0: I'll give it my all. I'll give it my all. Isn't there a song like this?
1: Giving my all to you. 내 모든 거 네. 드리고 싶어.
0: 아, 그런 느낌. Yeah. 아, 근데 그 노래도 있고.
1: I did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enough. 그 나 best 했는데 부족했어.
0: 맞아요. 그 노래도 있긴 있는데. 아, 누구더라? 그 Mariah Carey 노래 있잖아요. I'll give my all,
1: oh, my all to have. There's one just more night with you.
0: 맞아요. So I'll give it my all. 내 모든 걸 쏟아부을게.
1: Yeah.
0: 그쵸? 이거 아주 romantic한 네, 그런 expression 느낌도 있긴 있지만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 진짜 최선. 모든 힘, 모든 집중을 여기다 쏟아부을게. I'll give it my all. 근데 100% 온 힘을 다할게. I'm gonna give it 100%. 어느 사람들은 완전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I'm gonna give it 110% 이렇게 말하잖아요.
1: I don't want 100%. I want 110%.
0: 그렇죠. 네. 근데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아 근데 일단 해보지 뭐. Right?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일단 80%만 할게요.
0: 아, 일단 해볼게요.
1: 이건 듣기가 안 좋아요.
0: I'll give it a try.
1: 75%, alright?
0: Like I'll give it a try. Yeah. 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되든 말든, you know, I don't know what the outcome will be, but I'll give it a try.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ell,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 have Vibe Check. It's a great song for a great day. And on this section, we pick songs that I used to sing or I used to listen to when I was a little bit younger.
0: Yeah.
1: On my singing career. But we talk about the stories, the lyrics, and while we're at it, we learned a little bit of English, too.
0: 맞습니다. And of course, at the end of the segment, we always have Kim Johan's mini concert, so stick around for that, 여러분.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So let's get it. Today's Honey's Vibe Check.

0: 채지 못했습니다.
1: 자,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제 가사를 보니까 살짝 좀 스토커 느낌 안 납니까? 어, 나 이제 나 지금 봤어요. 이제 봤어요.
0: But the thing is, Stevie Wonder는 네. 안 보이잖아.
1: 그렇죠, 그렇죠.
0: So, 네네. you know, 약간 거기서 그냥 네. 아, 마음속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1: 아,
0: 있는 거지.
1: 오케이, 오케이. 네. 자, notice 뭐 뭐지 그 알아챈다, 알아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0: My Sherry Moore, won't you tell me how could you adore me? Ignore.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을지 말해줄래요?
1: 네. Ignore.
0: Ignore.
1: Ignore는 그냥
0: 그렇죠.
1: 뭐라 그러지? 이렇게
0: 모른 척.
1: 척?
0: Yeah.
1: 혹시 뭐 아, 그 말도 아, 그 말 안 될 것 같아요.
0: 네. Okay.
1: 이게 모른 척을 한국에서는 좀 다른 말로 하잖아요.
0: Uh-huh.
1: Right? 예를 들어, 어, why did you ignore me? 왜
0: That's
1: 나를
0: right.
1: 뭐 그렇게 말 안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0: 생.
1: 네. 안 돼. 일단 뒤에 PD님 안 된다고
0: yeah.
1: 합니다. 네.
0: so 생 안 보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네. so ignore. So ignore는 모른 척 하는 거다
0: yeah.
1: 말입니다. 네.
0: That behind that little smile I wore,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내가 지어 보이던 작은 미소 뒤에 감추진 내 마음을 당신이 정말 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
1: 네. That behind that little smile I wore. 자, behind that smile 이 뜻이요. Smile는 이 미소잖아요.
0: 보여주는
1: 그쵸?
0: 그 미소.
1: 보여주는 그거 미소의 뒤에 있는 것.
0: 그 미소 뒤에 그 진실은 달라요.
1: 그렇죠. 그 말입니다. So behind that smile, 그 미소의 진짜 의미.
0: 예를 들면 옆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1: 네.
0: 근데 이렇게 한번 웃음을 지었는데 속으로
1: 네. Exactly.
0: 너무너무 화나 있고.
1: Right.
0: 근데 그 미소 뒤에
1: 맞습니다.
0: Behind that smile.
1: Behind that smile.
0: There's a bunch of anger. Or well, who knows, right?
1: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nce again,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당신 내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네, 이렇게 소원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죠. 스티비 원더가. 아, 그럼 형, 사실 나 이 노래 I didn't know it was like I thought it was just a love
0: 짝사랑.
1: song. 근데 짝사랑인 줄 몰랐어요.
0: That's right.
1: 진짜 이미 이렇게 사랑으로 돼 있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 부른 줄 알았는데 짝사랑이었구나. 네.
0: Yeah.
1: 왜냐면 타이틀도 My Sherry Amour 이게 프렌치긴 한데 보통 아무나한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0: 예를 들면
1: 네.
0: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 가사를 이대로 썼어.
1: 네.
0: 근데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 이게 뭐야? 어 보지 마 이거 내 속마음이야. 너무 보이는 거지.
1: 그쵸.
0: 누군데 이 사람?
1: 당신. 아! 좀 스무스한데.
0: 오빠.
1: 좀 스무스한데.
0: Stalker.
1: Stalker.
0: Oh God. 겁이 나가지고.
1: 그렇죠.
0: 어.
1: 아. Stalker 좀 느낌 나긴 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 how romantic.
0: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길에서. 근데 어떤 뭐 사람이 있어. 그런데
1: 네.
0: 그 사람을 몰래 막 그리고 있어.
1: 네.
0: 근데 이걸 딱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을 줘. 그럼 그것도 약간 어. 되게 잘 그리면 좋은데 반은
1: 네.
0: 날 보고 있었어 그동안. 오,
1: 네,
0: 징그러운데.
1: For hours, right?
0: Yeah, 너무 자세 잘 그렸어.
1: I've seen this on social media. I think you have too, probably, where people on the subway, like they would sit across from the person, and they would sketch it.
0: 근데
1: 그 사람은 they would bust out a small printer.
0: Yeah.
1: 프린터까지 꺼내가지고 그 스케치를 뭐지 그 인쇄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0: Yeah.
1: 근데 그 항상 받는 사람. 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but behind their smile
0: you never know.
1: 어 이 사람 뭐야? 몇 시간 동안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0: 그렇지.
1: 네.
0: Sort of scary.
1: 아. So Stevie Wonder, My Sherry Moore. 일단 로맨틱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 좀 살짝 좀 무서움도 있습니다.
0: Who knows.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됐고
1: 네.
0: Maybe they became like a like boyfriend girlfriend. Maybe they
1: 그쵸.
0: dated.
1: 네.
0: So maybe this was the first time I met you. 그때 처음 본 순간이 약간 이랬어.
1: 형,
0: Who
1: let
0: knows?
1: me ask you this. Would you be okay with that? Let's say, you know, you. Let's say you got close to somebody, right? And who knows? Like you got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them, right? But then they later said, "Oh, 한이 오빠, 사실 나 한이 오빠 스토커였어." 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How would you react?
0: 어느 정도

0: 농담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 농담으로 아이고 actually you're stalker. 근데
1: 네.
0: 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1: 네.
0: 왜 스토커는 약간 무서운 게 있잖아.
1: 어, 그렇죠.
0: 집착 있고.
1: 네네네.
0: It's very scary.
1: 네.
0: So 거기서 그냥 말 wordplay.
1: 네.
0: Oh, actually I was sort of like your stalker.
1: 어.
0: 약간 오, oh, 그냥 I was sort of obsessed with you.
1: 귀엽게 하긴 하는데.
0: 어, 약간 근데 그게 심하게 느껴졌을 때 오, 정말 그러네. Scary. 그러면 maybe, you know, but if you really care about somebody,
1: oh, yeah.
0: everything is they have the heat check, right?
1: 네.
0: 이게 어느 정도인지 딱 보고.
1: 네.
0: Yeah. Cuz it's not very healthy.
1: 어, 이 단어도 좋다. 이 heat check.
0: Yeah.
1: Right? This heat check. 이게 농구에도 heat check
0: 그렇죠.
1: 있잖아요. 사람이 선수가 너무 뜨거우면 그냥 뭐를 던지면 다 들어가는
0: That's
1: 걸
0: right.
1: heat check라고 하는데 어, 나 좀 지금 좀 느낌 좋은데.
0: Yeah.
1: 한번 들어간지 한번 볼까? That's what you call heat check.
0: And I think in life heat check is very important because
1: yeah.
0: we all have different temperatures.
1: Oh yeah.
0: Right? Like some people are very intense.
1: Mm.
0: Like 모든 거 다 인텐스하게 하니까 릴렉스를 못 해. It's like I called you. How come you didn't call back?
1: Yeah.
0: 왜 전화 안 받았어?
1: Oh.
0: It's like, oh, 아니, it's why you so, you know, it's too much.
1: Yeah.
0: It's like just chill, right?
1: 맞아요.
0: So everybody has some people like that.
1: Mm.
0: Some people don't like that.
1: Sure.
0: Everybody has that heat.
1: Everybody's different, right? 자, Stevie Wonder, My Sherry Amore 오늘 한의 vibe check 일단 가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기다렸던 한의의 mini concert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 you ready?
0: Yeah.
1: Let's hear it. Let's hear it.

0: that, okay, I'm seeing a pattern here.
1: Yeah, yeah, yeah.
0: And then the next interviews after that, when people say, oh, K-drama is what really got me interested.
1: Mm-mm-mm.
0: Guess what drama it was?
1: Which one?
0: What K-drama
1: Dokkaebi.
0: Really got people hooked?
1: Dokkaebi.
0: 아, 그보다 더 옛날이에요.
1: 어, 아, 아. 네.
0: 형은요? Any guesses? This K-drama really go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nterested in K-culture.
2: Was that the one with 배용준?
0: 배용준이요?
2: Long time ago?
0: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2: Okay. You said a long time ago. So.
0: 그 정도 long time. 어, 근데 지금은 long time ago죠?
1: 네. 송중기.
0: 아니요.
1: 네. 커피 프린스.
0: 제가 힌트 드릴까요?
1: 어.
0: 허밍으로 할게요.

0: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나이를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외국인 사실 나이 잘 보이는데요. 아~ 제 생각 진짜 한국인, 특히 네. 한국인들 네. 안 보여요. 진짜. 야, it's really great.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줌에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3: I'm fine. And you?
2: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3: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아이고, 뭔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오,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이 보라색 줄무늬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2: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3: 이게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2: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3: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2: No good change?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3: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2: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3: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이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2: Come.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3: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All-Star.
5: 이피 퀴즈 정해야지.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0: All-Star 극장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1: 음악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
0: 원래 언밸런스가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1: Heyon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0: Hello, everyone.
1: How are you?
0: I'm great. How are you?
1: Doing good. Doing good. Oh, 깜짝아. I wasn't expecting that, actually. But I do remember yeah. you telling listeners that you're going to switch it up every week.
0: I think so. 그래서 오늘의 또 우리가 또 태클할 작품에 뭔가 그 vibe를 좀 불러오기 위해서 I tried it. But, you know, sometimes you start, you know, 입에서 뭔가 말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갈 때가 있어요.
1: 어, 저는 all the time.
0: 그래서 마지막에 그 accent는 I didn't expect it. It just did its own thing.
1: Yeah.
0: Yeah.
1: That's how usually my 흉내, my...
0: My
1: imitation, my try at like British like accent starts.
0: Yeah.
1: Oh, oh,로 시작해가지고...
0: All-star English.
1: 이렇게 됩니다.
0: 네. 네.
1: Oh, yes, yes. I can't wait to get to today's film that you brought for our listeners. 이건 아마
0: 썸네일에 오늘
1: 나온 것 같아요.
0: Yeah, let's.
1: 맞아요.
0: Yeah, yeah.
1: 네. 그래서 well, I'm sure a lot of listeners are curious.
0: 더 좋네요, 진짜.
1: 오늘 뭘까?
0: 오, 힌트를 좀 주자면요.
1: 네.
0: 2000년대 초반에 아주 big 히트가 되었던 Korean romantic comedy.
1: 맞아요.
0: Yeah.
1: 어느 정도였냐면 2001. This was me not in my K-pop just Korean phase anymore.
0: Yeah.
1: 완전 뭐지 뭐 Britney Spears, NSYNC,
0: oh, yes.
1: 그때 막 DMX, right?
0: Yeah.
1: 뭐 Jay-Z,
0: I remember.
1: 막 이 시기를 넘어갔거든요.
0: Uh-huh.
1: But this was a film that even though I was completely Americanized by then, mm-hmm. it was super big.
0: It was
1: huge.
0: Even though it was a little before the big K wave, 뭔가 한류의 어떤 이런 큰 흐름이 생기기 전이었지만,
1: 네.
0: Oh my goodness.
1: 어쩐지.
0: Wow, I am flabbergasted.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계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민수와 저의 버전의 오늘 작품 영화 포스터 왔던데요. What's happening? Is this... I'm not in this, right?
1: Yeah, you're not in it.
0: 저는 여기 없죠. 아, 다행입니다.
1: 차태현 배우는 차태현 배우고요. 전지현 배우가
0: yes,
1: 접니다.
0: Yes,
1: 그렇죠?
0: Yes.
1: 아니에요?
0: No.
1: 아, 한 거예요? 어, 근데... 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너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바로 보일 건데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네. 위에 PD가 오늘 그 이 All-Star Theater Presents 위에 그 엽기적인 그녀 오늘 포커스 필름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포스터를 항상 우리 얼굴에 합성하잖아요.
0: 예. Yeah.
1: 근데 포스터 보니까 그 차태현인데요?
0: 근데 뭐 좀 저랑 비슷한가 봐요. 좀 잘 녹여진 것 같고.
1: 네.
0: 일단 지금 왼쪽, the left side of the poster is a horror film. 지금 남량특집 공포영화처럼 보이는데 그 전지현 배우의 네. 캐릭터인데 이제 민수 얼굴이 합쳐지니까 I don't know. It reminds me of the Poltergeist.
1: A little bit.
0: The Exorcist.
1: Have you seen Tales from the Crypt?
0: No.
1: In America?
0: No,
1: Tales from the
0: that?
1: Crypt? It's the one when this... I don't know if it's a witch or something, but it's basically a skeleton. And he pops out from a coffin. 딱
0: Listen,
1: 저런 느낌이에요.
0: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올스타 극장 캘린더 만들자.
1: 네.
0: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꼭 7월. 아주 무더운 7월이나 8월에 이렇게 넘기다가 어머나, what is this? 그 반응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저님께서는 민수 좀 가려주세요 하시는데
1: 아니 나도 내가 무섭다.
0: 근데 이게 좀 it's very avant-garde almost.
1: 네.
0: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도 나고요.
1: 네, but actually I've never seen this poster before. 아마 여러분들 엽기적인 그녀 생각하면 그 포스터를 상상할 겁니다.
0: 네.
1: 그 전지현 배우가 has 차태현 in a headlock.
0: Yes, that's right.
1: Right? 네. 이 포스터는 처음 본다.
0: 엽기적인 그녀의 아이코닉한 장면인데 여기 네.

0: 또 이 디테일, so meticulous.
1: 네.
0: At the bottom of the poster, it says 네. 신민수 박희연의 상쾌 유쾌 사랑 이야기. I love it.
1: 네, 오늘 너무 일단 기대됩니다.
0: 네, so, actually a few years ago they had this reopen in the theaters.
1: Yeah.
0: 네, 20주년 맞아서 다시 개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곽재용 감독의 주연은 of course actors 차태현 and 전지현. I mean 전지현 was already a thriving star, but this really just like got her to be a top star.
1: 아 그래요?
0: Yeah. 근데 이 그 영화의 원작이요.
1: 네.
0: 그 PC 통신 시절에 올라간 그 인터넷 연재글에서 시작된 거래요.
1: Really?
0: Yeah. So these days a lot of movies or shows are based on webtoons, right? 근데 그 시절에는 그 약간 인터넷에 어떤 김호식 작가가 올린 글 연재글에서 영화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Yeah. So I mean this was a big hit. Actually, this was a year before I went to university.
1: Uh-huh.
0: So I think a lot of guys had this fantasy of meeting a character like this.
1: Yeah.
0: 전지현 배우가 연기하는 그녀를 대학교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1: 맞아요. 저도 이 영화 그때 보고 I'll be honest, I didn't know who 전지현 was before then. I wasn't too into K-dramas. I don't know if she was in any before that.
0: Mm-mm.
1: But then 역기적인 그녀 came out.
0: Yeah.
1: I was like, who is that?
0: 진짜
1: 전지현 was probably had to be, I don't know, poster girl, I guess you could say, right?
0: Yeah.
1: Poster gal of just in, you know, Korea, like media or like TV shows and movies.
0: Yeah. And it's also for that time, 그 시절에는, it was a very new type of female character. 그죠? 제목 그대로 엽기적인 캐릭터였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그 약간 엽기적인 이 캐릭터가 그 미국 영어권에서 그 어떤 캐릭터 그 타입 중에 하나예요. Do you know the term manic pixie dream girl?
1: Manic pixie dream girl. I can envision.
0: Yeah, 그래서 약간
1: of it
0: 이 엽기적인 그녀 캐릭터처럼 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시트콤 뉴걸에서
1: 네.
0: 그 Zooey Deschanel
1: character.
0: 500일의 여름. 500 days of summer. 그런 캐릭터들을 Manic Pixie Dream Girl이라고 하는데 this character was like the epitome of that Korean Manic Pixie
1: 맞아요.
0: Dream Girl.
1: I feel like Zooey Deschanel, I could handle. Okay, her quirkiness. 근데 I think the Korean version and 전지현's character in 엽기적인 그녀 another level인 것 같습니다.
0: 뭐 한국의 또 한의 정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Yeah.
1: And there was a remake of this too, I heard.
0: Yes, in 2008 they made an American version of it.
1: Didn't see it though.
0: 그 제목이 think... 근데 좀 특이했어요.
1: 뭐였어요?
0: The English title was My Sassy Girl.
1: Oh,
0: interesting,
1: okay.
0: Right?
1: My Sassy Girl. And that kind of works well, I think, with the meaning of just the film in general and Chun Jun's character.
0: 여기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엽기적인 건 좀 괴상하고 오늘 그 포스터에서의 민수의 모습처럼 그 약간 좀 기이한 그런
1: 네.
0: 뜻이잖아요. So, I mean, the English translation, I think, a direct translation would be something bizarre.
1: Yeah.
0: Outrageous, but I guess my bizarre girl, 그거보다는 좀 왜냐면 이제
1: That's
0: 그,
1: my bizarre girl right there.
0: That's Let's make that movie.
1: 그러면 My Bizarre Girl.
0: 우리 라디오판 만듭시다. My Bizarre Girl.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는 좀 더 기괴하기보다는 the character's unpredictable,
1: 네.
0: very absurd.
1: Uh-huh.
0: 그리고 또 idiosyncratic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독특하고 남다른.
1: 네.
0: 그래서 이제 My Sassy Girl. Sassy는 좀 당돌하고 뻔뻔하고 좀 톡 쏘는 매력이 있는 캐릭터를 sassy하다 하거든요.
1: 네.
0: So 그래서 약간 Oh, My Sassy Girl 이렇게 영어 제목을 만들었구나 좀 이 납득은 갑니다. Yeah.
1: 저 미안한데 이제 씬으로 들어갈 건데요.
0: Yeah.
1: 씬으로 들어갈 건데 before I forget, I know where I've seen that face from.
0: Oh, please tell me.
1: Remember the film The Goonies?
0: Yes.
1: The
0: of
1: Goonies
0: course.
1: With the sloth.
0: Oh my goodness.
1: Sloth 기억나죠? That's me. 여러분 Goonies Sloth 검색해보세요.
0: 아 좋습니다.
1: 바로 오늘의 역기적인 그녀 전지현 캐릭터 played by Min-soo.
0: 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름 들어서 좀 남양 특집 작품들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그 여름 특집으로 보고 싶은 작품들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코멘트로.
1: 너무 재밌겠다.
0: Yeah.
1: 자 일단 저희는 right. 살짝 변신하고요.
0: Yes. 네. Min-soo is going to get into

0: character once again through the mysterious wig that transforms him. 이 가발만 쓰면 민수가 이제 정말 천의 얼굴이 되죠.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이 얼굴을 만들어주는 이 가발을 지금 쓰고 있고요. Yeah, we're gonna take a look at some scenes from 엽기적인 그녀. The English title, My Sassy Girl. How do you feel, Minzu?
1: Great.
0: Yeah. Yeah. So really try to get in touch with, I mean, do you sometimes feel weird? 좀 스스로가 좀, 아, 나 진짜 엽기적이다 느낌 들 때가 있나요?
1: Yeah, from 6.08 p.m. to probably 7.56 every Monday through Friday.
0: Okay.
1: 네.
0: So, I mean, the job is done. I was going to say tap into it.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접속을 해보세요. 근데 이미 접속이 되셨습니다.
1: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0: Yes.
1: Let's get it. Cue.
0: Action. 술집에 도착한 견우와 그녀.
2: You order. 네가 주문해.
0: 아, 저 소주하고 김치찌개 하나요?
2: 아, 골뱅이 먹어. Just get the sea snail.
0: Then why did you have me order?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시키지. 아이.
2: 야, 꿍알거릴래?
1: Are you just gonna keep mumbling?
2: 골뱅이 주세요.
0: Just then, she hears some suspicious voices from the next table. A group of teenagers. She jumps up and marches over.
2: Yeah, 니네들 고등학생이지? You guys are in high school, aren't you? 그리고 너네 왜 골뱅이 먹어? 딴 거 먹어!
0: What's your problem, lady? 왜 참견하고 난리예요? Mind your own business.
2: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0: 너 뭐야? We're old enough to drink, okay? 우리 술 먹을 나이 됐거든.
2: 이것들이 왜 반말이야? Is that your tongue cut in half? 혓바닥에 반이야? Show me your ID. Now, you too!
0: 당황한 고등학생들은 잽싸게 나간다. Wow, I'd be too scared to do that. You're so brave. Here, have a drink and relax.
2: 한 잔 더.
0: 네네네. 아, 저기 천천히 드세요. Maybe slow down a little. 어, 왜 이러지? Oh, here. 여기 손수건이요. 괜찮으세요?
2: You didn't blow your nose in this, did you? 너 여기 코 같은 거 뭐 안 풀었지?
0: No. Stop crying. And 저기요, that handkerchief is mine, so could I have it back?
2: 자, 나 사실 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I broke up with someone I loved yesterday.

0: Wearing a pretty flowy dress in high heels, she waits for Kyunwoo on his campus.
1: Oh, 많이 기다렸어?
0: Did you wait long?
2: 아닝, 아닝 자기야. Let's sit on that bench for a second. 아니, 이 구두를 엄마가 상품권 얻어서 산 거라고. 아 근데 하도 조르길래 신었더니 She kept begging me to wear them but my feet are killing me. 아 발 아파 죽겠네.
1: 아 자기야 어떡해. 발 주물러 줄까?
0: Do you want me to rub your feet?
2: No, I'm fine. Instead, let's switch shoes. 우리 신발 바꿔 신자.
1: I think I'll get going. 아 나 레포트 쓸 게 있어서 나 빨리 도서관 가야겠다.
2: Yeah. 어디 가?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왜? 싫어?
1: 아, 야, 남자가 어떻게 뾰족 구두를 신냐? I can't wear those pointy heels.
2: 아, 구겨 신어도 돼.
1: How could I possibly?
2: 아, 그래? 알았어. 나 그럼 갈게. I'll just leave then.
1: 아,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아,
0: you can't just leave like that. Listen, I'll buy you sneakers, okay?
1: 내가 운동화 하나 사줄게, 어?
2: 됐어. Forget it.
0: Okay, then... okay, wear my shoes. I'll just carry yours.
2: 진짜. 넌 여자를 몰라. You know nothing about women.
1: 아, 알았어.

0: 그녀가 소개팅한 남자에게 견우가 남기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10가지 수칙. 견우 leaves 10 rules for the man she's been set up with. The rules for dating my sassy girl.
1: 첫째,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Don't expect her to act all ladylike.
0: Second rule, 술은 절대로 세 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 Never let her drink more than 3 glasses because she starts hitting people. 아무나 패거든요.
1: 그리고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0: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 하거나 If she hits you, sometimes she likes it when you pretend it hurts even if it doesn't. 그리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걸 좋아해요. And sometimes even if it really hurts, just pretend it doesn't.
1: On your 100th date together, go to her classroom and give her a single rose. She'll really love that.
0: Make sure you learn 검도 and squash.
1: 가끔 유치장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And you should be prepared to end up at a police station once in a while.
0: If she threatens to kill you, assume she might actually do it. It'll be easier on your soul.
1: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신발을 바꿔 신어주세요. And if she says her feet hurt, switch shoes with her.
0: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So she loves to write, so please compliment her writing. 칭찬 많이 해주세요.

0: 되게 여러 장면이 영화 다시 본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1: Yeah.
0: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다.
1: A little bit. Yeah, 네. I like it. 그 마지막 정말 이 사실 그 이 I believe 이 노래와 함께 네. 뭔가 다음번 Hi. 파트너에게 부탁하는 이게 it became a cultural like cultural milestone.
0: Yeah.
1: 그래서 이거 패러디도 많이들 하고요. 그죠?
0: Oh, yeah, for sure.
1: 그리고 이게 진짜 슬퍼요.
0: 네. 맞아요.
1: 우리 PD님도 약간 좀 뭉클하신 것 같아요.
0: 눈물 눈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PD님. 네. But a lot of people also chiming in. 우리 진리님 saying 예쁘면 신경질도 뭐도 용서되죠라고 하네요.
1: I mean, is that true? 용서됩니까?
0: 전지현이면 전지현이면
1: 납득돼요. 납득되고요. Beauty is power.
0: 네.
1: 네. It's, 맞습니다.
0: It's a cruel, cruel world.
1: Yeah.
0: 네, but 그렇습니다. 맞죠.
1: 아, 네. 너구리님께서 또 민수의 코 푸는 연기에 감동을 했어요. 코 푸는 연기 너무 리얼한데요, 민수.
0: 아, 설마 진짜 푼 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1: Yeah. 근데 그런 걸 특히 잘해요. 또 얼마 전에 뭐 있었더라? 민수 씨가 이 약간 bodily function? 아, 또 그 명 연기 있잖아요. 그 진짜 풀었다는데요?
0: 아니에요.
1: 잠깐만요.
0: 네, 이거 드릴게요.
1: 저희 어머니 선수가 리얼이거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거.
0: 자, 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리얼해서 나 어떡해.
1: So good.
0: 잠깐 진짜 옷 좀
1: How
0: 나왔어요.
1: do you do that?
0: 진짜 조금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거 I put my 여러분 좀 이게 노하우를 가르쳐. You put your tongue towards the back of your back of your
1: 잠깐, like 저도 좀 배워도
0: 네네네.
1: 될까요?
0: 이거 네. 이거 이 소리 만들면 돼. Snoring 소리. 그쵸 코 고는 소리 있잖아.
1: 응.
0: 그래서 좀 크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코 푸는 소리.
1: 아 저도 이거 다음번에 꼭 이거 그대로 할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그.

0: 영화였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공격받는 그 이 연기도 잘하셨고.
1: 그 엘리베이터에서.
0: 약간 엘리베이터 장면. 와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 신세계.
0: 예, yeah, 신세계.
1: 들어와 들어와.
0: I mean you're very good at that. 여러분 민수가 특히 이런 거 잘합니다.
1: 아,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소리로 내야 돼요. 저는 소리로 뭐가 전달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but words and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엽기적인 그녀. What you got for us?
0: 좋아요.
1: 아, 이거 벗을 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너무
0: 벗어요.
1: 덥다.
0: 예, yeah, it looks itchy. 보는 제가 다 좀 간질간질하네요. 말을 꿍얼거리다 이렇게 좀 웅얼거리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1: 네.
0: I would say mumbling. Mumble. So when I was younger, I would hear from my teachers this this comment. What are you? Stop mumbling.
1: Yeah.
0: 이렇게 너무 이렇게 꿍얼거리지 말, 중얼거리지 말고 speak 네. up. 그게 말아요.
1: Speak up 많이
0: yeah.
1: 하죠.
0: So 네. the opposite of mumbling is enunciating, right? Enunciate. 또박또박 말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또박또박 말 안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그죠?
1: 네.
0: Enunciate.
1: Enunciate. 아,
0: mumble.
1: 선생님들이 특히 when I was because I was born here and then moved to America when I was five, I had to attend an ESL class every 2 to 3 hours a day, but first maybe 2 years. So from kindergarten till first grade, right? And I remember my teacher used to always tell us to enunciate, enunciate. 네.
0: 한국어보다 영어가 그 웅얼거리기, mumbling 하기에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1: Oh yeah. yeah. Oh yeah, for sure.
0: Actually, there's a 그 미국의 그 독립영화 스타일 중에 mumblecore라는 것도 있거든요.
1: Mumblecore?
0: Mumblecore라고 해서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Duplass Brothers 아니면 Joe Swanberg 이런 친구들이 아주 저예산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대사들로 영화를 만들 때 mumblecore라고 하는데 그 영화들은 진짜로 a lot of this mumbling 별거 아닌 거 아주 그냥 웅얼거리는 그런 영화들이요.
1: 근데 그것도 음악으로도 있잖아요. A lot of mumble rap.
0: Oh yes.
1: 네. 이렇게 하는 랩 하는 거야.
0: So it's meant to be like more like 네. kind of 웅얼거리는
1: right?
0: 스타일.
1: yeah,
0: yeah.
1: 랩 하는 거 있잖아요.
0: It's a thing.
1: Don't know what the heck they're saying.
0: Yeah.
1: But it's a banger.
0: I love that. I love that. 또 웅얼거리다를 약간 muttering. 자주 중얼거리는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So,
1: 네.
0: for example, he muttered something under his breath. 좀 under his breath, under your breath 하면 이렇게 호흡 밑으로 얘기한다는 뜻이니까 좀 낮게 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특히 when you want to say something not so nice about somebody,
0: yes.
1: you say it under your breath.
0: 야, 저 앞에 저 사람 보이냐?
1: 아 진짜 저 요정 진짜 말이야.
0: 왜 저래 진짜.
1: 아 진짜 좀 미디어 PD 말해 진짜.
0: So that would be us muttering under our breath, right?
1: 맞습니다. 우리 질문 들어왔는데요. 유저님이 스펠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I think she meant by mumble.
0: Mumble.
1: M-U-M-B-L-E.
0: Yes.
1: Mumble입니다. Yeah.
0: 그리고 mutter는 M-U-T-T-E-R. 네,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So there's a few different ways to say this. 일단은 가장 좀 neutral 하기에는 please stay out of this.
1: Ooh.
0: Yeah, ooh, but it's a little spicy. It's 네네네네. a little sassy.
1: 네.
0: Yeah.
1: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어떻게 politely 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분 그쵸? 안 나쁘게 말할 수는
0: yeah.
1: 없잖아요.
0: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민수가 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피디님께서 이제 화해시켜주려고 오면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피디님, this is between 민수 and I. Could you stay out of this?
1: Please stay out of this. Yeah, 이렇게 할 수, 부탁할 수는 있죠.
0: 네. Or 좀 더 세게 말하려면요. Mind your own business. 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This is none of your business.
1: Remember mind your own beeswax?
0: Yes.
1: 어렸을 때 좀 이렇게 wordplay로 조금 귀엽게 애들이
0: 좀 옛날 말이에요.
1: 맞아요. 네. 좀 옛날 말인데 mind your own beeswax.
0: Yeah, I love that. 네. 이걸 좀 더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요.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 can handle it.
1: 이거 좋다.
0: Yeah.
1: This sounds very polite.
0: 너무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네.
0: Yeah,
1: 좋아요. So please stay out of this. Mind your own business. 네.
0: Yeah.
1: 네네.
0: 그리고 한 표현 한 가지 더 시간 될까요?
1: Real quick, 네.
0: Okay. 소개팅 얘기 나왔대요.
1: 네네.
0: 물론 blind date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1: 네.
0: being set up on a date 누군가 소개팅을 잡아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네. So if you're set up on a date, somebody does it for you. You don't ask somebody, right? Yeah. You're set up.
0: Well, I sometimes ask, can you set me up on a date?
1: 그냥 부탁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소개팅 맞아요. 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Hey, and thank you so much.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bye everyone.
1: 좋아요, 여러분. In the meantime, from the film 역기적인 그녀, 신승훈, I believe.

0: All right, the time is now 7:32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Hope you enjoyed All Star Theater Presents with Haeyeon. All right, moving right along. Oh,
1: 왠지 이분 진짜 복숭아 진짜 맛있는 거 팔 것 같아요. 사장님.
2: 아, 예, 맞습니다.
1: 사장님, 오늘 아유. 뭐
2: 네네.
1: 뭐 오늘 뭐 맛있는 뭐 복숭아 좀 팔러 왔습니까?
2: 아, 좀 그러려고 하다가
1: 한 박스 살게요.
2: 그 방송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 해가지고 좀 놔두고 왔습니다. 네. 아, 뭐 어제 이제 이 페도라를 쓰고 나오니까
1: 네.
2: 다들 눈물 흘리시면서 좋다고.
1: 네.
2: 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1: 눈물 흘리는 거는
2: 어쩔 수 없었어요.
1: 네. 네.
2: 다들 원하시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1: 근데 I'll be honest.
2: Mm-hmm.
1: I'll be honest. 오늘 똑같은 모자냐 어제 쓴 거. It's
2: 네네.
1: The same hat you wore yesterday, but uh-huh. it works better with today's outfit. 네, 위아래로
2: 네.
1: 이 데님 온 데님이거든요.
2: 데님 온 데님.
1: 데님 온 데님, 데님인데
2: 네네네.
1: 딱 그 원한 uh-huh. 스타일에 익은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American heritage?
2: American, what was it? American, American vent? 아, 기억이 안 나. American.
1: 자기가 선호하는
2: 기억이 안 나.
1: 스타일에.
2: 왜냐면요 어제 충격이 좀 컸어요.
1: 왜요?
2: 어제 어떤 분께서 네. 위에는 할아버지고 네. 밑에는 할머니 복장이라고 해서 좀 그 emotional damage를 좀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 I 네. think it works better. 네. 아 근데 일단 문자가 아, 여러분 그래도 이 패션 도전을 했는데
2: 네네.
1: 응원 메시지 좀 보냅시다.
2: 우리 부스타 분들이요
1: 네.
2: 솔직하지 못해요.
1: 네.
2: 칭찬하면 되는데
1: 네.
2: 또 괜찮아요. 전 다 이해합니다.
1: 네. 유주님은 새들 많이 모일 때 비둘기 아저씨.
2: 우리 둥핀이에요. 당근 잘 캘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를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1: 네.
2: 이제 패션 코너가 아니고요. 우리 우선은요. 낙지연님이 3일 연속 1등을 하셨는데 오늘은요.
1: 4일?
2: 데니 리님 1등 하셨어요.
1: 어이구 바로 컷.

0: 됐네.
1: 데닐리님 1등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2: 바로 그냥 컷 하셨어요. 데닐리님 처음 1등 하신 것 같아요.
1: 네.
2: 네. 와, 그리고 낙지연이 님이 2등으로 들어오셨다.
1: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라.
2: 뭔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절대로.
2: 아닌가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은요. 낙지연이 님 너무 아쉽습니다. 전 또 퇴근하고 올게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요즘 또 야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 Excuses, excuses.
2: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너구리님께서 우리 민수 씨 연기를 보고 코 푸는 연기가 너무 리얼한데 좀 나왔나요?
1: 이거 PM 이거 마스터 클래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2: 이런 연기 강의라고 하죠. 강의.
1: 네. 마스터 클래스 강의죠. 네.
2: 그 중에서 어떤 걸 제일 가르치고 싶나요?
1: 이 코 푸는 거를 합시다. 너무 사람들이
2: 네네네.
1: 이 깜짝 놀라니까 나 진짜 푸는 줄 알았는데.
2: 제가 수강생이면요.
1: 여러분.
2: 네.
1: 일단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2: 한 번 더.
1: 뭐 네. 이렇게 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보여드리면 이 value가 이 가치가
2: 가치가 떨어지니까
1: 이거 fact 주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2: 이왕이면 master class 한 그 안에 그 고양이 소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 좋아요. 네.
2: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네, 살짝 뭐 살짝 미리 맛보게 들려드리면요.
2: 네네.
1: 이런 정도까지. 좀 약했어요?
2: 아, 너무 약했어요.
1: 그럼 싸우는 거?
2: 싸우는 거 가야죠.
1: 이렇게 동네 고양이들.
2: 어허.
1: 하다 갑자기 이제 공격할 때
2: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1: 네. 밖에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1: 아, 네. 자, 오늘의 문제예요. 계속 도전하세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이거 당연한 거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십시오.
2: 기다리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9: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0: 7:00 o'clock.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어야, 너 여긴 왜 따라온 거야? 나 줄줄 따라온 거야?
5: 언니가 나 따라온 거거든? 여기는 기념품 맛집이라서 내 여행 스케줄에 원래 있던 거거든?
4: 어머, 얘가 뭐라는 거야? 난 여기 내가 10살 때부터 오려고 한 기념품 가게거든?
5: 어우, 진짜 성격 이상하다니까. 이래서 가족이랑은 동업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랬거든?
6: Hello, welcome.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oday?
4: 아, 저기, 여기 Do you have All-Star Tower Magnet?
6: Oh, yes. We just got a new limited edition. Do you want to see it?
4: Yes, yes. Show me the money. 아, 아니구나. Show me.
5: 아, 진짜. 예의도 없이. Show me가 뭐야? Please를 붙여야지. Show me, please.
6: Here it is.
4: 우와, beautiful, wonderful.
6: This is a limited edition, and there's only one left today.
4: I want to, want to. I want to this. 와, 드디어 이 좌석을 가질 수 있게 됐네. 이거 재고 있죠?
5: 하나밖에 없다잖아. 아, 이건 내 거야. 난 10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어서 유럽 여행 온 거거든. 언니가 양보해.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야. 이리 줘.
6: Excuse me. You can't do this here. You too. Rock, paper, scissors for it. Then I'll give it to you.
4: 좋아.
3: 가위바위보. 뽀, 뽀.
6: You've been doing rock, paper, scissors for 2 hours now, and you keep throwing the same thing. Oh, I'm exhausted. 알아서 하세요.
3: 가위바위보!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2: 오늘 배워볼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6: Do you have this in stock? Do you have this in stock?
2: Do you have this in stock?
7: 재고는 영어로 stock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있다, in stock, 재고가 없다, out of stock. 아예 절판인 제품은 this is discontinued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 제품 지금 재고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6: Do you have this in stock?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0: 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9:00